바탕 대비 군이 같이 소르근데 다 롭종을리 아 다다가 주 재능한 주주 제시엔 주주 제시 카슈 주 재능한 카슈 주 언더머리야 어떤 들가랑게 지금 탭시지 노데 아야 대동나 다다가 군이시엔 노다르다 차 가 정렌티나니 다다가 아트르크 초다 저와이나다 연락 제딩 그 쳐스 고노다 그르그셰리가 온다 아 차딜라 다다가 살와 심바 아 영화 잠바 동화 정화와 메바다 통나 점발람노 바스 고노 도모다가 그르그셰리 앱겔 요노 타고다 초연락 제덴지 다레 데이터나다 다가 천다 인제스 거다 주 아 장은 나타나 다가 일거 군이 뜨고노 다 일거 군이 뜨거나 아 다 처르그 남밥 던젠부 차츠너블리 다다가 흥그 처르고 처르그 남밥 던셰교노 아 다가 다가 디가 간다 지나 다가 다 돈카가 디다 처 아장스키요 다 로컬다 돈카가 돈다 제파가 나다 다가 가르마 르흔드 차치 다 조처레다 다가 차탐체 드르스글고이 맹글로고 뜨메라 되게 다 적은 거 시그나 좋고 아 다 티나 좋고 어 대한전이 다 처통나 좋고 다 그게 저 양력 제된 거다 그 반유요스 거는 대동나다 뜻다와 그다 다가 저거 정은 어 다 예다 딘데티다 땅다 저거 정은 더 희주 같이 양나 다가 롱데짠 땅 간바스고라 강서 흐적다 답이 처디 강대영 땅으로 마셔오스 다 연락 제등 그 공니 다가 정은 셴노 따르다 다가 이와 카르탕에 다 무스크 잡잡이치즈가 쳐서 오거즈나 다 저 땡킹긍 이니셜리스나 어다 겐바요 그 다르마오 그 다 시파오 데이터나다 다가 겐바르가 촘나 처리했다나 다 그게 겐바도 롱거랑 젠젠디 아 대한천니 겐바이나 좋고 다르마이나 좋고 롱네 쟁거 어 너무 랑진 쟁거니나 다주 강리와 비치 아 다 강치이나 와급에 다그 쳇다 시모이노 아 데토니 쳇다와 그 흐적다 다위 뜨게 말아져고는 너무가 쳇장아리자라 이나라 그렇게 왔거다 간바이난 다그 쳇다다 도걸다 쳇세일리 동존데 잡고스키어 아 더 마즘나 치레즈나 다 쳇다 통누고 쳇시다 땅에다 그렇게 니와다 트이다 땅에다 다가 리보텔라 마롱아시 그레스 대비진 다다치레즈나 양 아 다가 척티가 나쳔다 다르마스글라스 아 다다가 다르마이나 쳔즈레트스나 아 로 쥬엔쥬엔가 고르다리 데이터나 다가 겐바탕 다르마 아 다 나촌다 조 이제스가 나촌다 조 소르가 종니 아 다다가디 로 쳔트그르고 다가 시파 다니 다다가 던쳔버트고 다르마 던쳔가 얀쳔다치레즈나 겐바지 아, 다 제저고 곰바타르테나 언드케송요아리 데이터나다 다가 다르마 엔제나 다가 조다 아, 로 저틱 접단나블리타 야라 던제엠바 쪼코고와 어단 더쟁고고 아, 로촐 양나 다가 아즈부타 마디에 대탕 척건대요는엔다 티와근내요는엔다 아, 더세키와 단 디캄니 척건내지 타조 척헤토와라 도모셰키오노말 단디캄니 척근에 나처레즈나 척가 크그지게 됐던 차와가 랑젠가 내기도노 어떤 군아진랜다 가니가 마리로고도는 나 아마루 인진랜다 어떤 고 차지고는랜다 어떤 무거지요 데도니 티와 인진나 양 티완더라 그게 차위 랑젠가 날 아 더머리 데이노 답고 처리했다다 날 디르그제 요노라 데도니 다르마그르스 제와 디다차즈레즈나다 촌바그차라 참을거차다다 흐저와이노 답고다 아 디깡타얀 동르마샤시 어야 대당하다 촌박이 차라 첨극다위나 아틀거 그르게다 쳐와이노 답고 쳐즈레즈나다 척치근 내이나 죽고 어다 다르마이나 쳐땅디 티위랑제노 답고 쪼거르그다 타치그다 말아 지금 죽고 대당하다 늦잼본데 영 잡잡시에지 어다 공르그다 송어리 안데 인제즈그다 안디 공니시아노 답다 성맨 희종우정가 어다 송점그는거 다그 낭던치 아 대비진다다 영 외근젠땅 시바속라 차롱 뇽젠땅 참그 냐쯤 담접소고 요바 디강타양 동어마샤시 아 데이터나단 데인제즈 거처레다다 아 나츠크 강타치나 시파레 다 시파 공니셰노 따르다 제제거랑르기나 아 로체트카 맨첼
다다 지지가 확진된 루리 외근 그런 신 건넬 아 사체 그런 신 저당 것이나 정적 내용도 전부 온 디르스 저와이나 다처리했다 나다 그거 아 다다 근디 외근도 흐친 우다

기와리 대인노 답거든 달라 지원 조스 어떻게 다 좀 한바주이나 접시했지 아 다다금 한바르가 근데 희대당에다 어 네팔가 다가 아 검거르스 처와 사마그르스 처와 아 땡근 조그리 다조다 천대 잡접이 준다다 시가 영토과리 되게 다다가 저 당마조 이제나 서거 찰진도 뭐 당성자모 말이 아 대인노 답고 당마가 멤버가 그 어떡 정자이 준다 마시기도 같이 다시 루화체 젠젠자 아 덴조니 사마 정마이 젠젠자 덴조니 다 쳇다 정마이 고노 답고 다 쳇다 스쿠아 통스 어떻게 다 당마가 멤버가 근데 망초가와 그 아 조팅거 걸고 롭수 통거든 디코르다 망아 셴노가 점선들이 다 당성 이제나 아 다시 소 야지 송이다 땅에다 소아로수가 아 사자 사자가 다 그 차친된도 접성아 부송나 어다 척은디 통콩된도라다 접성아 송 아 때이나 당마가 달리 도모아 그 식고니 도모 말 리다라다 차레다나다 당성 년 진돌 망아 이코노 답고다 지도 이코노 디캄 다니다 차레즈나 처정은다데다 시그탁주 개첸디 대인노 답고 처리했었으나 다가 아주 워크사자 인제나 당마 인제나다 네이코 타토라 되어도 대존이 인제나 다가 사정 처정 남희정 어떤모레 당성 인제나 워크사자가 네이코란 지돌 망아일리 대토나다 처리했었나다 천대 인제나라다 버그나 용고노 더쟁고 망아땡고노 답고 처리했으나 다 천대 쪽에서 지금 아름그탁시에 땅에 대했던 거 잡즈마이나 내포주고 년가요 안다당 젤리다 땅 셰치스가 쳇레던 땅성 아주 니 총총근능니 희자가리 룩군 망가스 단다 아셔땅 거 소르크 종니 아 따뜻모 와크 쳇고나 라초이 쭈고 뜨모가 아 롱땅 리콰와 그 시거 뜨모와 그 템보메터라 아 지기지나 쳇레즈나 땅성 니르가 아랑게 초아로수 그 다가 아 사자다 지리 사자 멍아송에 사자 사자 그 쳇나까니 모 통고노 덴자와요 거지다 아 멤벌 아즈이 나 초코 텐조니 찬지가 심지기 권에 나 초코 덤무가 어 덤무 초퍼기 권이요고 아 덤아르토 코다그테 아 다처탕나 챵카리로 권노테 인제나조 치와타 지리 트르타 홍고고 트르타 지테나타 아 후인조그제나 아즈 란사그르스 치르완다 땡조 망송나데나 예나다 즈포능가타 와킹가 차히타 카미 치와가 차히타 펠리테나타 챵샤진데다 아 데토니 챵카리로 진네나 노모스코카시 테당나 당성트케 담오가 낭설즈게 망노테야 아 천더 판선난 리고노 아 다 산이산이 그 쳇다 마치그노 담오 에나 삼체 담오요 그 데노 답고 어 다다가 아주사자인지나 당성 척구이 통존데 즈게 롭고 그 데노 답고다 척구수 아주 소르가 종나셰오는데 따르다 아 야급선은 강아송나라다 쳇조 구이드게 통나는 게 촐테나 양팬이란 게 만노니 어 담오이노 답근다 조세만진주 개첸지 예삼고 아야 담오즈레 데도나다 양 쳇 마초피 딱서지 아, 다 공리시에 꾸는 차 초피 딱리. 다 차 마초피 딱 차지고 거즈나 다 자수고 통화 통도 매장시. 다 자라수고 구등나 어다 드게에서 통통나 다 그렇게 지금 통조가 넘반전으로 맹전전자. 아, 다다그 더모이나양 아, 다그 차다 맙상노 딱리 에스키와리. 아야, 대단하 다 카꼼바. 다그 차다 치게 통나라 꼼다 마소니. 아, 카까미용니. 아, 대단하다 다그 깜바수고 양양 통위치 통도 매바 다다그 카카미 대단하다 검차 통고가 놀리는 것도 있나 어다 지금 통삼나 통도 매니 뜨무지나다 저래서 쳐다 무성 녹다그래 에스키어 다 지금 지나 척능나 점아유지리 지금 지나 척 아루다 무성네 인지리 어다 강달정 그렇게 쳐 남바 그렇게 쓰지만 맞춰놓은 것 쳐르가다 뜨무연지다 당선 시그래 대안전이다 당선 시그래서나 통당나 포화다 정인득나 다니 포아 정화 당스고노 코치가리 느는데나 홍우조 쥐뜨그세 이젠데나 아 단도모 요까지 아야 아주 다가 네팔라라그나 아주 사마라타 시탕나 다다가 니 차스고너 사마타 코니 마브지리 마라 아쥐뜨그세 이코노 타쳔보타 아 다후인조제나 다 곰바피리 하라차라 송이테나 소코르다 마라 샹이 느기젠데나 타모이나 다가 샬그소르크테 위샤트위지셰코노 타보 후인조제나 타타보가 촌능 아, 더무숑고노 따윈제스 그다다가 쳇다 초크메노 따그레스키요레. 아, 대존니 따가 저환종와스. 아, 저환종와스고노 아주다가 아, 아즈이드케와 그다 깨든동고노 아, 저기테 콘트레타 아주 남제인제나 사마다 초크메나 훈족제나 아주다가 포이메트크더라 지금에는다 사마직지고 아주 시위르. 아, 따다가 남거르 대존니 시위르. 더무시나다든조 카르크근디냐가 그

애들은 연결인지나 존업과 가르쇼당 졸후 초평가 사진 망치기 등 위수 고로 아마로 등 다통 되면 동굴 등 호주 되면 쇼화 등 잔듬치와 내가 사자 망치와 된지나 차라 총총 당연한 차라 정점 밥질이 되는 팀친 당 우란 종 두란 종 되면 사전에 떠나양 차름 정점 밥질당 차름 밥친지나 홈이 전에 정리가 왔대 성진은 그저 사클이 잔뜩나 심원지리 대난 손업 끝나고 쉬운데 차름 등이 된가 왔고 남은 이지리 대난 공무가 왔는데 인지나 위수 땅 나구르무 종 치를 대만 델링카 존 치르당 템친 존 마르트 당 마친 달르 당 바이마가 사착하긴데 차르 촌촌 당 연나 차르카 용제당 정친 능 같이 사클 젠당라 남 당지레 대만 델링카 당 템친 존 자르트 저트 그 사착하긴데 인지나 데르고 차르 정점 밥지레 참 밥 차르 호미 제니 종하고 왔대

조금만 대단한 데지람 등근인 선한 염불갑사시야 참다니 인가 진이함 치다 되는 거 사자소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지기 대랑 이제 그런 미녀름 즉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가 남든디 당가 지레 동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된기나 쓰는 야라 편선 조소 가족들에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레디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바그냠 조시 주가치가 대만 이제 그런 미녀름 즉박 당가 쓰는니 동코 동코니 르멍고 와르클람 튼디 땅가 주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앞스니 주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앞식은 참 주리 동치 잡자라 급치고르긴 참 주리 동치 잡자라 자치자트근 참 주리 동치 급자근 참 더나야 따탈람 시수시고 노싱가 칼와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예시 디켈라 집바케기 신기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거 머니 잡자고 와르클람 튼디 당거 줄이 동치 급자라 응아탕 물 잡자니 줄이 동치 급자라 딩건 참 나나양 따타 람더 시수 시고 같거 카바는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거 잡자니 차카가 와르클람 참마된 저거 가도시 주고 Ya kurmin yelim tiga tiga tanga takani na kurmu war kalam sama yang denjer ka tu si chuka Ya kurmin yelim tiga tiga tanga sadang ni da tong war kalam sama denjer ka tu si chuka

0: 시전 드럽실랑 미람 카드 나티 람튼 우치 참친 칠람버
1: 시전 드럽실랑 미람 카드 나티 냠무 담진 도르 우체랍실 드럽실람튼
2: 레드그나바 건능아치 아 데랑한조 저거는 데랑 그 사자 소속 남근이 챈데 지는 중에 나서 단디 한니 아 남근이 스탄데 지는 시에 삼나가 초특게 된 지르스미 이르가 섬다 나가 땅 특게 된 지르스미 이르가 섬든 특게 시클람데 카프리 온달이 지나죠 데난 삼다는 아 지냠 피다 돈엔 바상 카피스 고냠나 신우가 최초 제 모습 그 돈엔 데 지냔

체년도 자체 못들 맡았어. 맡았으라 자크라 촌지나 체마르크바가 손든전고 키와 마숑동스. 마숑님 무체크 들까가 된지르까가 영 나와 구나마임베 흐스로비튼 타클라 흐진사 못이다. 디타크다 흐퍼트 체마근진 대 촌지나 자크르거 체녀르크바가 로지가 군이 개친스송. 소콘 슈글릉가 다완딘 증군우가 기와근 어느 회된 취정대 존재나 흐진 아뜨그 진이 뜨문들이 그래서 된지나 시로왔던 노아글 소콘 마즈그 그거 제마 근딘다 흑가던 가스 롱정 요는데 되나요 그가 흐진 진우 히트크 뜨자 그다 그거 지라 덤바가 지크 아 자클그 체녀릭 반드가 신직은 대초나 회된 취적과 공안도 서울 중대다 지 메뜸으로 와지리 슬랑아 초나 어르스그 키와 사치 바스키 쓰고는 너가다 아르비 특바스고는 단지 제마 디등하는 거 야지스리 너도 혼다 치스종이 됐던 도혼 치적과 제마가 공한데 싶바스 들르다 시제 칸들다 제마르 바고 그거 신직과 하고 성 제마 디등하는 거 제마 난제 쓰고는 너가 럭질 거 스무 흑가들 럭순숑다 그라라 허트이메크 메누가다 그다 제마 난제 거 그거 신직도 들까도 동차다 와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 담바가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기화 채무 일치서고는 너가다 제마 난리고 원진대 저시대통이 젠세극군 너도 혼자 수콘도 정대한다 그거 신직과 시스 마아직스 제마 난리는 내 존재나 제마 근띠근 려와이누 고득리 아래자라 너도 고득 지금제 장식 말이 제마 근띠근은 숭누가 아르카 정말 아저시대통이 흐시로와가 흐다완다 아자 채무가 그리 제마가 아종대 그가 앙일을 섞비고니 폐지 체무당 기억 있는 침패라 냥가 자크라 손으로 왼쪽다 아자 진진 정무서구노 너가 저로 지금은 저 소직으로 제마 난직 럭직 심문다 배튼 제통스 배튼 제즈그라 자능 특진 통한 니와가 진실 대통이 니코가 신직도 다른 시제는 이마트스 자능 특진 통한 니와가 지금은 제마 난직 그거가 신직디 이르치스구노 고노시노 교환 더 된대 동다 시제도 시제는 됐어

0: 당장이 좀입니까? 네가 진천 치즈그래서 나다 제마르급반 대촌지나 선능가 다적 건롱자 저쪽의 채도 권우가 뜨거졌디 영특바즈가 라마르스 군 뜻쪽 군우가 르크바즈 이놈아 또 그때 너르크반된 저와 메커지 되게 너도 지세듯이 자크라 촌지나 회된 치치 특반 너가 제만 안 될까 너는 제마르급반도 태비 람땅 제누가 들어서 오송대 땅이 제마르급반디다 아름치 너르크바가 연극도 제중구 장수 치 단지 월라톤의 제송은 아루 기덴반 너가다 너르크바 정시국가 아마지키 시작했던 점 디땅 양거 제마르급바가 능거 희시 알루가 난식은 통대다 아믹스테크 폐지땅에 됐던 아 난식은다 제마르급바가 대지 좋았던 전부 크거 안에 디종에 됐던 오지 제마르급바가 송패도 근데 이십시고 서버터 그가 성포가 제마 내가 배름도 채꾸지나 성품 곤바나 가득대 아직 용누고 기와뜨가가 제마가 다공라 들 제마가 된지라서 같이 고정적 되시고니 디 잠부 하지 마 성포가 제마르급바도 원마든 원발라스화가 아르근 천가 말근 지나지고 됐던 아르근 천 뒤뜨거나나 성포가 제마르급바니고 군에 쳤다버스나 근데 누군데요 그가 셰파요 제시조주는 모습이 덤바냐무 기시야 누가 남석급 누지 펜절그서고는 정나 성포가 기와 든 사자오가 기와 지 아로 기덴바가 기와 직슨 저 돈비 기와니까 직슨거 제마가 중대 콩티게 됐던다 전타 펜천급을라 대누가 흑진다 대통 전우가다 수수가 너무 많이 봐가 안에 데크 셰파트네 신지게 좀네 너무 지리 다시 저거 다 근데 시지크 과담바가 제마가 숭패루진 대신지게 너무 있는 너무 지리 안녕하고 라카는 과담바가 개치금이 좋았고 그 신지게 니처리 네도군 대천지나 시지카는 과담바가 개치금하고 좋아지는데 신지게 넘 캔거 기와 도만지나 니홍화 자와 기로 좀 무서군들이 그거다 아로와 기덴 비트슴자 난지글라시에 빠스고 누가 이렇게 좀 쳇댐더라 아로 기덴비 쳔미 덴치 쫓지 못듭지 졸아서 그 누가 시스템 드니기 넘었다 디메차 덴치 그 동안 오빠 진치 덴치 그 누가 안에 찍은 드니가 하치스 정도 됐던 게 정도 빠 존지 승기라 사자웬 친 들아 제초 때 말은 친 승거다 제천데 그 하시들 됐던 게 안에 찍은 드니기다 제천도 오그 키와 난 거 아 공화 수소니다 그 다한다 돈 동지
1: 제제
0: 더 누가 지금 과담바가 개치마가 좋아한데 쓰고 용는 신지긴 캠바스 나다 아주 투 크레야가 신직바 최진 주석은 동지. 너가다 우째 개치기면 직비에 저외 진진질라. 너무고 회자질라. 회자 뜨거 리와 니와가 넘다 안울우된 히라라. 들어 차와 치치 승기. 들어 존득바 존주 승기. 침극바 승기 활. 존대르시아 리트. 어떤은 진짜. 너라스 과가다 성포 곤반들어. 그걸 혼여 인용는데 그 동인대 딜대 땅에 그쪽 그 조직 그 구른 때가다 제바통 그. 기튼 들까 손지나 그치외라 앙이직 그 혼록근 대와 메꺼모 대와 메꺼라요 앙아마가 다와때 타치겠다 야쪼에 죽는거 니 츠들라 메꺼 뭐가 신직근 리버때나 치세우겠나 오지 체마 아르까 아르칸다가 아멍덩켠거 앙울우된 히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기 개치금은 직비 좋아서 그는 근데가 아지라빠라 흑젠테노 하쩐거 용거스 아래따라 디메꺼 댄츠겠다 노빠젠츠 댄츠겠어 그는데가 떡거 체빨 앙원뜻 송이 됐던 제마 낭이거 개치금엔 직비야 요아서 군도 군데 려와서 군도 군다 오지 기와난 거 공아 찍더니다 게지 너도 군데도 아무데 히라던 저아치치 성기가 흑진레스 너도 군데 먹은 게 싶고 뒤 한체거 아무데 히라거 도군 친축과 개치금엔 직비 요아서 군다 다근데 려와이노 도무지 카마츠 거지 아 스티게서 숙성다 거지
1: 내가
0: 영식 국가 신지 봐봐 아래따라 제천디 아직어 아로기 된 바가 좀 하신다 진전한다 거지 내시 후자덕을요 선박은 어느 도전의 성기라 사자원주다 건가 잔체 들 어이바 아르비 성기 우동장비용 후리와 늦추고다 기전도 뭐 아저가 그게 지금 인조비 좋아한데 셰파당에 됐던 후자덕라 뉴트크스 너도 혼자냐 과담바가 그게 지금 인조비 좋아서 그는 니꼴가 시제카가 신직근이 처리 선박이나 다 군대시에 누가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신직근이 처리 저나 과담박 손이나 저와 지치 성긴 니꼴나다 시제나 신직지게서 하정자 친구 좀 듣던 소리. 설렁가 교화 친구 웬더카프 쓰고는 너가다 저로 찍거든지 돈지글로 주네가 저와 지치 성기 어찌 기실래 나족다 대비 흑진 너무 것이 좀 좋고. 시스템 때건 구찬을 시적거나다 저와 지치 성기 근 제바 남틀 들을까 조직가 것이 속과 니와도 친구들. 들라고 시 들어 시스템 근 지금 찬을 시적거나다 센도엔 친 흑자 초된 것 잡는 것 제마 이렇게 될 건 려와. 너도 군대 시동 중하다 저와 지치 성기가 송자가 지금 농도적 소금. 다 롱젠 뜨르까지 실대 땅다 자와가 누르기 땅가 유아라 뜨르 체펠라스 반대 셰파 땅대 땅 너무 오신지 계속 단 내 손지나 자와 지지 성기 그 제마 땅 레노가 시제카는 송노가 신지근디가 토동은 토고듯이 아 디엔체는 지금 자체 자성글로 짠누가 디라 지치기빠니 진입이 벌죠 어제 능태지 희실이야 남자가 시지수군 회장진원은 센도엔체 흑자 축된 것 짠누가 재미 숭처스군은 더 콘서트 대동에 앙울우된 히라라 저와 지치 성기 들 사자엔지다 늦추선 보고 제마가 따와도 그니까 아름모리 조식고 디즈그는 실로 지금 자치 자극을와 더위드 프로젝션스군은 너가다 사자엔 챙근 제남 들 소진 제헨체 그다 군가 자누가 된지그 베르저 그걸 베르저들과 럭지만데 치가 숑땅스 숑누가 다벌가 니와 친구들 달라스 과 시바동 데던 사자원 친라 안구루 된히로 저와지지 성기 선부그다 제마가 공안데 신진나스고 데드고때가 신직과 아른 텅데 천지나 그거 신직과 리브나 죽고 그거 신직과 아른 텅데 시제 가존이나 하정 그 흑진 진이 도무지 단 데게 데게 셀로나다 저 워크 제마를 봐라 아기스 사자원 친다 저와치치 성기 그 제마가 공한데 신직이 죽고 누가 공급 기원도 떡과 신직인데 천이나 시제 각거 과담바가 신직과 니완다는 거지나 마랑 탐에서 그저다 아래 따라 그치 신직 때 천이나 회지르 빠지 다 지시겠다 수출 시외성들이 너가 신직 그 탐대 찍어서 아주 신는데요 마랑 탐에 꺼내 떠는 거지 실은 그 기원들까 그 몇주나 된대 등에 흑가들 어찌 아르그 마트누가 과담바가 기와가 자누가 제마가 된지라 들어 사자연주다 건가지 않생가 순분라수화가 아니 처지 히트크 아래 따라 워크 기와난거 제마르그 바가 공화치무족 돈속거들은 저스게 디체르대 땅에 그치 신직근 리버대치 시더 디나 주렘 많이 누네요 동의스그리 회즈글 렌즈나 사자연 챙그 자누가 제마르그 된대 존이나 따근데 시제크 기와들까가 신직근 리버대 된대 땅에 사자연 챙그 제마르그 들그 베즈크가 니처 그걸 럭지마가 숭아라스관드가 니츠인데 히트크 아래자라 사자외인친가 제마르크바가 공화 문자와 지속 돈속거질런 지속 디체르 그치 신직근 리브대 디나 줄렘미니크 지타크다 니티나 지속다크즈나다 지라 니흑을 누라 자쩌바가 워크 제마르크바 특별뜻 능가 과담바가 제마가 신직근 디득군데 시제카가 니와라 전한다가 제마르크바가 조샹이야 신직인 조근 리브 가득대다로 숭메크즈는게 다죽고 간 더그 니홍대 촌지나요 기와 제목 너 니홍거 나텐로타 제목을 기긴 오노다스 군은 너그다 저와 치치 성기 된지자 이와라시 빠지 너무 그 촌우그다 저와 그 제막 그것이 좀 맞추고 맞으니 마체크 제좀 들까 그가 죽지가 아디 됐더니 우거 건디 그가 좁히 빠진 너무 후자진 그 것도 좀 다 기완 대 촌지나 우거 지라가 걸그 이찬데 니홍거 깨라 우초시 군은 지라가나다 시지 하증 지금 특별히 아르고 기댄 바가 제마르 반데 신직 신경 그 자니세나 그가 시지 각그 기와 통말이 아래 따라 우가 지라스군은 대초나 제마가나가 대초나 아 곰바즈그나 송대등들아 지도일라 대등에 아가고라 시고가 쪼빠가 알람트 냐뇨 쪼빠가 더카가 냐뇨다 마즈 마스나 구알랭카누가 아닐라 마즈크 딕 테닌 당즈잖아 그가 신직 때요 다 동지가 있죠. 시다 시바 동구누가 내용만족. 지라 공마그 누라 자쩌와그 군데 공나 시누가 다 어타니 쓸고 친구도 혼체모 후쿠다 요 이치세군은 너가다 사자 웬 친구 제마 이렇게들 그 동니 즉하고 그런데다 요건께다 진지. 네가 현체는 웬 더 캡스군라 더비드 잭슨 라스과가다 휘지르 바가 신지 그 타왔던데 등이 사벤 라스과가 제마르카가 신지인데 예종노 됐던 아들나 소금 푸고다요 이친다가 제마르크되고 그 신직대 전나다 아그도 된지위다가 아주샤 치스 정도네 사병 그 제마가 다와 그 체취네 속도 정도네 너무 그 체취요 그것 되시 이런 초초리 아래 따라 그거 자와가 제마가 그거 신진데 자와 치치 성기 있던 사자벤트 있지 난속라시 빠서 군은더라 아종이었던 나여서 군은 오셨던 너니가 맞던 맥크 네 니가 천지나요 저와 지지 성기 있던 사자연친 내니기 예전한 적 대란 받친다 시대 군이 신직이 군이 시바통 군이 드모지 군이 맞도 저와 지지 성기 크가 제마가 공안 대도 군데 아무지게 됐던 시바통 누가 리버스가 저한테 말이 까 대손이나 저와 근제 누가 제마 있지만 신대 그 마휘인데 정말 그 다른 회전이 맥가 메누가 딱그 차와 그 이끄나 안 적었군데요. 구울 안 잠바 소남 성기라 센도가 인천 흑자치고 내니기 싸누가 제마 아르크들

0: 근 대환데 롱정 좀 됐던데 당다 신직 바르카 그다 신직이 고통들이 아래 따라 차와 그거 아직은 따 근데 참아 있지만 센데 이거 돈지나 더그는 그 수왕이 또 맡은 바요 먹는 거다 그 시제카나 기와 아린가 그 딜라요 지가 존된 딜라 지가 빠져 주네 더가 니틀라요 과단 바가 송번 수고 지금 더 아름 그 뻗듯 누가 아직은 어디리 그 파스코 효과서 구는 거다 더군 차와 그 참아 그 신직 나서 진지게 치켜 넣어 줬고 나다 주먹의 체력근 중쿵 자와가 재미 다비초 종이 군이 들어 자와가 자결가 능을 가고 전타 좋은데 치가 이죽 그거 체력을 가고 잡이 능성당 치 못이 들어서 과가다 영치나 자와가 늦가 진디가 안 하는 것이 못이 들어서 과다 뭐가 집안 넣어 줬고 뭐가 전지나 능력을 뱉던데 자와가 제마가 따군데 동 되는 것이 좀 진이나 맞아 빼주고 뭐 단데 지초가 건 것들까지 크리크리시 사면 좋지 나다지 듣는 거 참청을 이니즈가 다지 담한데 같다 내가 좋든 좋은 듯이 주의
1: 야야
0: 니똥 제클로 삼누 그 차와치치 성기가 안항이 니똥 그 사지에서 그 누구 셋좀 지나나 아무로 돼 키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까 된지 주어종 됐던 과담바 그 키와 저거 된지 좀 땅도 침을 니도 그 내세 빨 됐던 지라 지식 빠니 지니벨 그 오지 테마릭 바가 된지 근데 저는 아자종도 치가 주식 대치게 배제야 당식 대도고 대 뭐가 그렇잖아. 사업에다 간다가 기와르가가 도움을 아자중 원제스 속. 왜때 아자중 원제 노티 아이실라 럭직 속. 다 럭직이 들 지동 속. 탐을 달란 대화잖아 다셔 배 속. 나다 뭐가 시점 지나는 왜때 럭직 켄제스. 니도 군데 그 아무 피 군이시 빠다 됐더니 자와 그 송좀 그 토크 단이 아 지동 속 있는 거 아무 시랑 전에다 이실라시 빠시고. 그런 이 똥 직선 걸로 짜는 거 차와치치 성기가 텐지치 통마인 비 공화서 그 누구시 좀 전에 나숙가 제녀릭 봐라 차와가 제마가 공화니가 아들 됐던 시 봤더니 아 자그 그 제녀릭하고 루지가 떠나 아가구 그 킬라치 됐던 텐지 그 토나 요 누가 전차 동구 누가 가족 그렇게 같은 영화 텐지스 뒤땅 냠그 아릉직 그 좋아진 다시 넘어 좀 넘어 아 다친 드니가 전지나 고모르드크 지선 정군우고 키와르카가다 조저가 아니 친이도 무슬이 지다크 아 조완 드니가 아저실데덩이 아 자크르가 고마가 제니르 빠드 워크 키와난그 텐저와덩 아랑제 빠즈 아니 쓰지 다 능력화가 제마긴이 테네시나 회된 지적과 제마 난이글이 선박는 텐저가 꼬띠 제마 난릭거 려 저와가 후루까 지니니 진여와덩 젤데덩다 쓰듯이 디가 지거 도콘 친척던 히란 존이 비와서 근데 이게 근데 진전이 너무 싫어. 나다 차와 그 제마 있지 면색글이요. 아와 그 너는 제마 난이 그 나시고 누구 텐지가 나시건데 끔찍이 됐던 게 아랑르가 텐지가 나시건데 아랑르가 텐지가 나시건데 스무리 그거 자체 모두 대중 너무 싫어. 그때 텐지는 됐다 그거 아급비 텐지를 쓰는지라 아급비 텐지를 쓰는 뭐가 남바 아니게 일 됐던 게 조빠가 그 고쪽가 시통도 근데 시바탕 손이 아이슈 손이 뭐지 제엔체크 시점 지나요 차와가 안온 거 속혼다 그가 또 뒤냠 누구 속혼 그가 아직 거 속혼을까 그 텐지르가 이와라 디그 능스 그 체벨 늦어가 치겠시고 뜻도 굳다 실 됐던 지 단지 그 차와라 늦숙과 텐지르가 빠가 손이 손으로 그 텐지 그 체벨도 근데 넣어버렸다 다시 옆에 손이 또 뭐지 대동나 지 칠거다 근데 과담바 그 제마르 빠인데 시제카나 신지기누 도콘데카 르디가 군이 직시나 단도 못하는 군마
1: 레레 간럭이 군이 인기나 참아르가 그 종땅 단이 르글링급 셰숭데 레리 인기나 셰숭난데라 심지 치기 예기 요크 심지 그 르글음 깡뜩샬이다리 르그종거 좀리 참으즈롱 달라스 콰라가니 카다자 마즈기타 다르탈렌 신지기디 교연 카르마링가 마르트메크 티그나 간럭 지기트 지급샤난 도군이 니 마르사 도모나영 카다즈가 통통즈기나
0: 제가 지금 봐건 건데 실랑거 워커링인 덕분에 신지기 주고 구참동지 제가 저거와거나 워커 깨달카라스 관덕인데 신지기님의 체크 뜻등 레누가 신지기 신지근 리워영망아 송동지 제가 니허와건 건데 실랑거 워등 레누가 신지들까다 아자카까 저쪽 이렇게 주시 누구 정념을 그게 근데 저주군 구참동지 뭐 뒤땅턴데 땅에 아제치 우르카가 신지가 니와라 패쇼 네가 아무 이때요 좀 희사와서 지동스 디라 공마가 누라 자쪼한데 런제크 우르카가 신지가 디닌디스가 됐던 우르카가 신지인데 폐지 채무성스 아래자라 신지가 차쿵라 조샤 세탈라스 과거더니 시제카던 왜 특채무성다 간 너가 시제카고

0: 오르카가 신진도 건들까요? 자카카 시초 이르 수신 누구 정념을 글라스 과가 겠다. 제준대 천진하다. 아랑제고 오르크 반다. 폐지했던 제고가 탈라남에 빠지리. 응. 흡벌때 지라 저거와 그 디치잖아. 선언하다. 회된 지적과 제마가 중대 신직 시험 구참. 디땅들나 오지 제마르 바가 신직과 어선 시기 처금. 시적과 과단 바가 제마르 반도 근데 신직이 누구 구참다. 때때나 척. 응. 디가 진천치즈나 과다 송번 숙드가 그마 자던 니 흐쟁가 덕니 젠데 회터 마트 누구 여러거나 과단 바가 키트르가 그 잠누가 된지르가 월송스 되게 된다리 나다 니똥 뜨끌 오늘 좀 다 알반터가 괴튼여 들어 지직나다 시제 가는다 과단 바가 세만 덕인데 신직이 좀 무장 덕좀 응 근데 과단 송번 숙드근데 빼다 전우터가 지금이 과단 바가 기와 들까가다 흐다비 체벨라 들어 오지 체마르 바그 페른 쯔르가 오까르기 니가 쯔그 따트 페른 너도 군데 그가 사위주와 녀치 못한다 아니글라카네 앙응거 이기 차들까가요 과단 바그 교환들까가 너 세적 것들게 감팡제 누도 것들 따와 아르드스 셰꾸 누도 것들 그가 다쇼등아 게득 빼고는데 그가 변기지 못한다
1: 제제 다간나 그때는 그좀 심식은 했더니 갑다스가 마즈 기타 다타나인 렌싱 그 디슬레나인 다 톤타드그나 기대는 그 잔드 돈이 노트지 치시는
0: 문은 바다 지치셔
1: 야야다나 니크데모
0: 하디모
1: 레도바나 바 데릉글 엠슨 능앙아치 참마 르비 심지크 니브던 델비 카브다젠드모 그 조지즈기 고드기 달땅 다 코네 거근 아메르 포모 세팅 르릉글 옹우 쳇슴 르릉글 톱종라 심지크 냠뇽데 지르치 달땅 쉐슈그나 치르그 참마 르반달라 심지기 누그 니브드 쳔무즈그레 그것부터 인기나 과든바그 참아르간데 심지게 고르타서 심지게 시했던글라가니 심지게 어글음 끙끙 구이달이 심지게 욕 심지게 캡콩 인기나라 수우 인기나 참아르그 쇼끙 그치 흐르지난 증기 욕 대떡 인기나 지르지달동이 모틀즈가잉 하정 카사니 돈디니 도모지이타 쿠어랑일 따버 손기나라 세숙 체키 만한다모 망푸즈크 워크 참아르반데 셴지그라 아더니 달라인기나 돈은 첨부 셰고노 근데 그 고름 그 토네타 랑리 종회 표정 소진아르그니 토크 노르 렘부치다비 참아르반달라 지가 어가신 셰신교니 니히잉 셰신교니 도모가 남바르지달이요 카브다즈가 요카즈 이타 뜨그나 데른 걸 엠신기나 다탄 지기트 교티 슬라톤타 렘슨드 ngi chechanglan donzin dong somrik shene nga kabzang nam giligin. Lensin daga somrik ngayin kirwa targya rakhiyin. Hrtarkilwa hrtamdin suyin. Shikib tarkilwa ngantag cerang dong sonam rinshinigin. Lensin ar jimi nangla nga su cangma yankir jalda demu.
2: Arngi nang tuin kik damgya gangjung su. Jangdin nga kishgu la khsir samni.
3: Gangjung khsir samni.
4: Seding jian yin kun zhu nan ba qian nan ba de mu yin na nga lin cin din don zin ba ring zin zhu ma yin
5: de mu zhu nan ba nga lin cin din don zin ba qing gun jia yin
4: da ta qian nan bi nian lum dun zhu zhen ban de ne cu rong yang zhu nian cheng keng wo ge le long cheng jie geng zhong se de sim lin cin yin tong di lin cin nang de zong zhi bi qian nan la xi jin ping ge jie si le zhong li gu leng wa deng ko ri song zhi bi deng ne ji du nim xi bi chan ba ni guo zhi xiu bi nan ba ji shi de nian ba ge ga si xie
6: Xi Jinping jiesil zhongde ge guoglang wa.
5: Nian ke nan ba, tengdi Xi Jinping jiesil zhongde ge guoglang wa xi bi canbi nang de, san lu ni le deng ge gab zhuo bi le zhong cang zhen jin su tang sheng bi gong dun tu de, ji ge jie dan de xie ge xi bi ke dang bu dang ji yin.
4: Deng yong jie san lu ji ge jie shong a yan na, da zu le jie yong mer ke ge me meng jie san lu deng lu shi bu ji ge jie she ta ba deng. Jirji la ganda la tongwi, jilhi qianbu shi qiqtav. Dara kovi cangzum jinsuk tuk tongbi, soptun samlo dang xie samshuk, mgambin lingin ji jirjigni, cangzum jinsuk jia gongdun lagdari tunchul shi gibi gula, riwa ngan donji yin.
5: Dangbo, zhongki qiaji dangbi jinsuk rangli ji lamling ti cang dang gongbin la tongji yinchung shi de, Jakub Zhongwei Ma Lek Deng, Jakub Zhongwei Neba Deng Rib Zhen De Gepul Deng Je De, Jirji Gwonji Le Shukyong Ni Sapil Shepi, Jiya Mgimpin Lan Zingi. Lontan Deng Xiaoping jige guo ni lu de, da dong longwu sim zhi zam song zam, nga zu le shu geng ji tan ni, nga li sheng qi ba deng, nga li dan ke wei, lam li ge cha cheng xi ge zhen ni zhe de ban da xi dan dun. Da li ge cheng zum jin chu tu, Lontan Deng Xiaoping ta ji jie sam li meng ji deng de, jia ku zhong wei ma le deng, jia ku zhong wei ne ba deng ri zhen de, ge bu le dong ge ba dun yo. Dana Zhongki Chachi Dambi Jinsu Rang Likje Lam Ling Ti Cheng Dang Gongpa La Dong Wi Dogme Jie Lang Xia Yin La. Jinsu Rang Likje Dang Rib Jan Nguan Jir Shepar Yul Gibi Nang Dun Yang Yin. Nga Tsi Teng Di Cheng Zim Ji Cu Tu Shu Yong Ni Yir Ji Sa Par Shepi Na Dun Gur La Shim Jig Xia Ji Teg Jia Bi Yim Chan La. Cha Kung Jig Yir Ji La Gendal Dong Ji Ko Na Ma Yin Ba Dang. Cha Kung Gi Yir Ji La Gendal Dong Ji Zam Yang Ma Yin Bar. Chap Kung Yung Jie Jir Ji Gepal Dung Jie De, Jakub Jung Wee Ma Lug Dang, Jakub Jung Wee Niwi Chikuk Gishuk Ni Samlu Dung Wa Shikin.
4: Jakub Jung Wee Ma Lug Dang, Jakub Jung Wee Niba Na, Jakub Jik Lam Lug Dang, Lam Lug De Lugtir Shibi, Nibi Shigdi Jie Chun Shil Yin. Jakub Jung Wee Ma Lug Na Dungi Ngo Chil Gu Da, Jakub Dug Chung Shibi Lam Lug Jie Ma Lug Yin Ba Dang, Di Kung Si Huan Jir Dung Chap Sil, Rigni, Jie Chuk, Jien Kim Hua Yun. Deng gen zi zhen ji bi qiao kong ke ge lam li deng lam sul jia chim deng chim sul ji de guo zhi ge liu ba deng de yin le pan cin dang bu ren zhe ba deng pan cin ten ju liu bi jia ke bi jia lam li cha cheng xi yin jia ke bi zhong yi ni ba na jia ke bi jia lam li jia de zhi su jie shu geng ji li du na de zhong xi bi ni tu bi yin ba deng di kong se jie ji gon zhe le dan leng sim deng neng se le shen zhe le jie song sim Deng Xiong Jie Xiong Meng Xiong Sim La Su Bi Shu Geng Zhi Cai Yun. Jakub Zhong Yi Ma Le Deng Jakub Zhong Yi Ni Ba Ne Zhi Teng Bi Cha Chen Shi Yin La Cha Ba Chi Zhu Deng Xia Ba Zhen De Yin Zan Na Jakub Zhong Yi Ma Le Yi Bu Shi Go Na Zhi Ni Jakub Zhong Yi Ni Ba Qie Le Dong Ta Ba Deng Jakub Zhong Yi Ni Ba Qie Le Deng Na Zhi Ni Jakub Zhong Yi Ma Le Xie Li Gu Ge Ni Dong Bu Xie Te Bu.
5: Tuandan de jinsu rangli ge jinsu xie bi jinsu saaxing de jirtar xiong jie ne di simbi zanlang jinsu rangli ge tagshul yegbu dezim xiong me. Mar kaisi deng en kaisi nam ni la jinsu rangli ge yakib jige shuyong ni xiong wi laglin chan me ba deng. Kung ni ge maung wi jinsu gur ge zawi rig ba ne cui hik hi che wa ri. Lenin ne arasi dawa jibi saarji xiong jie se yin rin mangur war cilin di bi gna dun den cui shib deng samu xie xie long xiong me. Sulinga na tun ten so shib shi ni laglinga nyam yung khag jig to yue me jang non chil chab chen bu shu ni na tun de thag chul she tam me nga chi dang ge je yong se se gang zong je na tun de de mer so shib shi khang thag to chab chin shung yue me won jing ja kup jung wi ma lag dang ja kup jung wi ni bi ta le nyam yung phen sim cho ba shi se ge yo ba dang zhim ji chen bu lang yo la ji ji gun ji shi cing ge pe ji ne de wi jing won si le che wa yo Rangji jie chabsi le danlang deng huamjur gongpe le jinsu xintan mering tindir jie shung yoba ne zanglang deng ge sakil deng yakib kag jie de jinchil meibir sengcha lengcil deng de na chabir ngunsil yo. Di toni nga chi yakib jungwi ma lag deng yakib jungwi niba ne ji cha nipsha na yegbu yoba deng rangji jie yakib jie nicil deng gongpe jie lengsha deng tenba sashishi yo.
4: Dedeng chabji nga zi higi ba shi na rengji jie huan juru deng chisuk jie gongpa le gingku deng mamang mangzuk jie ri sti darsti nzam leng deng ge nian zhin za zhig che ren ru zhin bi jie qin zhan zul. Jakub yan rung de kul yung jie ji la sti na nga zur Jakub zhung yi ma lag deng Jakub zhung yi ni bi tal da dong mandang sa mangbu shik yo ba deng chan mir lag ji xie gi sa mangbu shik yo. Zhi Cuk Shim Tan Dan Leng Deng, Jakub Ye Leng De Ku Le Nan Ma Shik Yung Gi Na, Da Dong Lam Lik La Deng Gi Ji Yo. Jakub Ji Zhong She Bi Tai Ji, Nga Zu Ni Tub Qin Bu La Deng Gi Ji Yo La, Sheng Cil Tu Bi Li Shil Bi Hong Di La Deng Gi Ji Yo Ba Re. De La Nga Zi Zhong Gu Che Chi Dan Bi, Zhi Cuk Rang Lik Lam Lik Ji, Chai Pag Rang Zhin, Nga Li Lek Barin Duan Bil Shi De, Ni Bar De Chab Kung Kek, Gen Ni Jakub Zhong Yi Ma Lek Deng, Jakub Zhong Yi Ni Ba Deng Rib Jan De Gen Del Dong Gi.
5: Jakub Zhongwei Ma Lag Deng Jakub Zhongwei Ni Ba Deng Rib Jian De Gen De Dong Wa Ne Di Rib Jian Jie Du La De Ni Lag Leng Gong Pe Le Yong Wei Lang Xia Deng Men Teng Bi Zhi Sul Deng Lam Sul Jia Cheng Deng Chen Sul Yi Jie Xie Ge Per Ma Sul Zhi Sul Deng Lam Sul Deng Jia Cheng Deng Chen Sul Sa Wa Yang Jin Qin Mei Per Zi Ni Shu Gu Geng Tai Jie Lam Li Ge Er Wei Chan Ri Deng Ten Ba Deng Er Wei Ti Cheng Yong Le Xi De Deng Deng Jakub Deng Jin Su Ji Ge Li Dun Ke Xiong Li Ge De Lam Li Ge Jian Deng 차등젠 고름젠지서 원질세기 바데인 중립 지불샤지 대위장 동천시대 람릭다르 돈득드 바등 자첨다르 돈득드 비인데 히삽다 동기 바등 람릭등 자첨자대 야크브 중케기 도수 긍지타제 겐츤 야크브 중위 셰리라지르기 바등 등거 찬리등 텀비 서흥 중화 등 멍지구니 서흥 중화 자첨다르 서흥 중화지거 첫을 토르동기
4: 아니바 삼루 정줄의 대비 체점의 동기바 등 지속 통진리 그 정줄 등 공불 대비 체점의 동기라 지속 제시도 정줄 등 폐지 대비 체점의 동기 성중진 초토고 동비 정줄 대비 체점의 동기바 선분단은 제르지제 먹음변연다 제르지제 차신영리 삼루 정줄의 동안은 원주 차신영바 등 지속제 통진리 그 정줄 등 공불 동화 등 지속제 마초 등기 르글링 제초다 겐칠메 퍼 종릭 사르툴 등 르글링 사르툴 시데 덴큐 제 졸름 등데 닌카 등 잔릉 나 주 쳇다 사이토 제르치 곤질 덴데 건들 등니 남연영 디르브 제 혼틀 데 휘제 틈마슬 제속 제 톤칠 니흐 정줄 등 공불 동아 등 제속 제 기투브 정줄 등 체르 동아나 삼루 정줄 등 위 아독도 미비 니워연나 삼루 정줄 동위 멍제 개칭영연
5: 조원정 전수고 수고는 이전 타바당 전수고랑 알리제 당럽제는 원질 중화물리제 자르더라 라부치 원질 지시비 치제스르 지르와당 치기스트기 체빌링간나 나르제나 전수고제 토엔킬은 이그 정줄 당 공벨 나리 라바동제 데리 삼루 정줄 등 전수고제 지스트브 정줄 당 폐제 동안은 나리라 버 전수고제 토엔킬은 이그 정줄 당 공벨 나리 라바동위 제들이 롬튼 등쇼핑 그 송돈 사르지는 삼루 정줄 동제 임바당 지르지 대인 삼루 정줄 동제 대인 전소로 알게 제스티 람드게 땡클 시지 다동 자위 토니 토엔킬니 그 공대 벨위 창식 서제르위 광주르제 리스르 제르데 제투당 페히지 강위 전소로 알게 광주르 리스르 지그니 토엔킬니 그 공대 벨을 개마동기 시소 나치 지르지 사플 시바제데 나츠다 히샤 럭슬 도담 마르차 소비 제르친 소유츠 알랍청 다른 쳇던지 기바등 전속제 제너 사튼 제빈 종콩 요츠 참게 도와터 지던지 기 대등 산드 지툰 바와등 고름 담바니 와르진데와 타츠르 예그포시 기바티 전속 공플라 지투 지기 모장 지투 대진 네버 고름 담버 고르지 용화시기 쳇쳇르와 다버시기 인마롱라 아발웅 코르와 다버시기 징 인마롱
4: ngatsi rolum je dangchul dang rigbi jonglig je dangchul lamlig je dangchul ji tambur she gi ba dang mangir dor ji chig ta bi nyang tub dang dangchul gi la nyang tub dang dai mi lan dag chur shi bi ngi bu tob khi chang gi shi she ji yo tina jin chil me par jer ji dang sar tul shi ba jel chung gu che chi dang bi che chu rang ling dang nil che chu thon til ni hu jang rul dang gung phal yong wa dang che chu je ji tub jang rul dang gung phal yong wa Mechun yungni gongpil yungwa jijie shugsi marci rengligi jie lamligi li pandi chewa deng memeng yungjie harsun rengzin deng sartul rengzin dewi galung xie taba. Zicuk gongpil yungwar dewi tenkin jur taba. Zanzu jie chweta dewi dici jie gemcin lun taba jishi de zunggu chaychi danbi zicuk rengligi lamligi jie chaypag rengzin gu gannin donpil xiegi. Yankilanji gongda cengmi nyanba na sam

0: 코로나19성수증당아 안양춘디 월라몰음더
1: 아친 영지르도이다지

야 뉴니비 두고총총소 지나바 데모이나 다다 치적 산지능 진반 등이나 총우르거 동청거 운동의 감성거나 종시 조소시의 고리시비 디즈 르카르마 납지릉거 나총시비가 치그 다동림친 리드나 두고총총 청마영 시가요치레 지요치레 점선차스가지 등나 잔지크 공성아 키요카 나 잔지크 공성거스가와인 파마 탐진진아인 잔지크 공성 등 산드 아 다른 거 어떻게 등 산드 잔지크 공성 더 쉽게 보지 그러나 좋아 디진거 듣고 총총 망아지크 잔지크 공성 대 리프티요너 나 포자르짐 긴진아인 잔지크 공성거스캄 더등 하더니 됐더니 듣고 총총 지 로카 등 참니 아리스 망아지 쳇다 고르시요 디진거 듣고 총총 정마 선능 마지 나와 돌아뉴고 Hari, nyungnibi, chukku chongchongso. Tana, zanjika gongsangde, ngasi chiyiru na dazul donyizgir. Hari, ma samchi samba samchi, zu samchi ra ka tigja zinu huita ra, ma riri rangrangga samchati yo ka, nanggi su ma riri rangrangga gapshukri yo nu jingga. Ta chukku chongchong la la, zanjika gongsangga shkam datang hatani datangi, pama tang lhanta, si chamchaman yo jiga ga. Tani, chukku chongchong zemba tang jina lhanta, si mo si yo yang ga ga. Yang chukku chongchong zemba, harangani kachi shtanandu nu ga lhapsi huitab, yang na si zhung ra ri zhung ashta jo ga ga. Tana yang chukku chongchong la la, Ridung ahta juga ni macel, Ridung

0: 갑자 알아래래
1: 젠 깨긴 빠진 알아래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등재절

야냥이비 죽고 총총소 다나치 조키 티긴지르 그스컬음 더브질라니가타가 나총 지와 체른 환버글릉노 그실라 강친 실라 세고노 데시겐주이 죽고 총총 참마글로 카등 참이 실런데 아랑니클린 도나 영 냠비 쇼르타 이고즈급정 아 디한친이 인기나 영 죽고 총총 시촌나 아랑이가 제스디 가니 디스코 삼치 요니 모두 고청청라도 요나 아 다른 거 파마그 아 일다등이 효랑이 그 쌈치 유과도 보자르지마크나영 축과 대나가 진념 학식들 긍진 실어세고노 실런데 시년 유엘

야냥이비 조금 청청소 슈니치 디스 담즈인라 조키 징질그나 고디오 노가 나총지와 세콜로 도르지게롱 노가 실라 토위 지총세고노 데니나다가 나총시비 가스크 찬총니와 티바 가스크나 시가 포자르짐거 텅디 고디오 노가 시중라 나스템 양나 카카치니엔 듀엘

0: 예그니서둠 얼렁숭 차친 조그르숨
1: 야 따롭지 주소네래 르마 아리마 윤주리
2: 세롱 따모시 너나 니어주 람트 메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래
0: 점질라 드글름 흐서송실 우덴적 키샤 샘서송
3: 샤파 퍼위 댄차인
4: 네 예도 원이 간차인
3: 중포 청청토

0: 야녀니비 두고총총초 다다시적 산지능진반 등이나 나총시비가 측그 찬총원이와 티바가실린 아니 다나치 디진데 티바가시크스컬음질이 다등이 잠릉카르노크 시중우라 리중적진 올어랑가 나스템라르칭그진 카크그라 아 디한체니 인이나 가르총라스과 시 망아즈가니엔즈가 아니 데릉진아 영어 시중즈그라 가나스템즈 카크즈 쳇도고르시요 다나 잔지가 공성다 당타니 다등이 두고총총 성마게잉 심우고 페피고니 아 단이나 데릉거 시중디스기 년주 Ri tana chi si zhong keng an yin ji zi tang na wo chong zhe zhe se gong no ni chi nian ju yel tana zhe gu chong chong di a na tam de chi xie ge a dan ji na ke ge ce ge nian ji ri na zhe gu ying na si zhong di nang na nga chi xi gong no ge ni li ge la sha cha zhe dong ge yo ge ti shi wa san ji yi kwa zhe tong go
1: Topo chongchong so chisho demo ena nga na nimtso murga jabda lopti lorim chikpi loma bama namgili ngi shabie nartam chik kapshang la wachong chakchi sir ana ana zga ta kimchong mehpo zgo nir dea zga na wachong chakchi ra kargi ama nyamani yon mar nyen chik zga ta wachong chakchi kargi ama nda zin ama anjigar gyao ogon bolayang wan zhoi chis dani ama

0: Я нюни би туку чонсонцо вочон цхци сегоного анахтымды яна сижонде нянге йок ари туку чонсон пама намжик си мартыни лака цха нямжерденер штамжинде си нянге йок го туку чонсон самагын датара штамжил йокузгшила хигтажу яна кыргызяного анахтымды йоказгып жанжу нарывай шуничи туку чонсон орнге тип жоймак сеного анахтым штыгра дил сегононде си нянжуел 고청청 창막 10등 윤고
1: 자듬 추치람전 아총 독보초 소데모 나늘 강정 사토물롭질 소마흥급소인 니 하나트미 카프상나 핫뜨던 원즈 흔나 흔나즈가다 사차즈나 핫뜨즈라 원이 유즈 핫뜨거다 원르마면스크 원야 차르치즈그즈라메츠 오고 스타가 아급 지체누라 황르다누 흐득습 체누 참마 사위 희즈 년츠즈가다 스타랑 원이가 아른드스니 뜨당스 스타가 원야 아로 춤녀가 쳐세라 데이지스 오고 김녀가 스타가 나와 쳐세라 티나 춤녀가 쳐세라 데이비라지스 더다 니 스타가 김녀가 아자스타 카오 쳐세라 뜻을 네기 갑다이 냠겐 주게 손손 신다 처치 부스가 같은 당스 뜨금 총통치니 뜨금 총통치니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달타치적 산지능 전반 된지나 나총시비가 지금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당디 리비 가르콘가능아 나총시비 대통령 진희가 촌이 다 긍진 나총 처벌가 고로노가 대통령 거 희상가 시고노 그 동원 된지나 제도 고르시요 리드나 두고총총 참마가 십등윤고 희샤 동무강을 지등나조 다 시기 마카도 동무 시미 송동도 지니 아주 손득 영나지 소르먼자 세가 다 손득이나 죽고 소르메이나 죽고 디한치니 주 샨남데 어떤 아시기 아 되나 그게 나즈 제행 아동 아시 영나 장파시 와지 저 덤나렐라 덤나 마르지 좋아즈도 욕 그래 되나 죽고 총총 상마그 능잼나 아주 시미 송동도 땅아 다 소르먼 영나 손득 디한치니 그게 샤넘 다시나 지지디나 나즈기 제총 아스톤 탑제르 장파십 탑제르 리 다나치 레나식다고 시그미 송톤노가 니스 그게 소르먼 영나 손능 다시나 제즈 시무이니 오 제즈 샤근도 찍게 나와티 이르거라 다 그게 소르먼 그능나 다 그게 뜨지게 쯧차 다 그게 뜨지그르 영나 너그 쯧찬데 능한 디노쨍그 서미 만지 세조대 판도 아 그게 판토군기나 종스다 미니 맞을 다 그게 소르먼 영나 손득은다 감소나 아마카근인 자리 정마이 준대영 시그 스카크 제치운 조스 덕지그리 대나 디 한친인지나 아주 네버터 히고는스가 소르먼 된지나 그게 소브지 만지 마르 디 한친이 아마카기나 그게 바타잉 고니 딘총스인지나 아다 스미숑당나 산음식나 아마카가 즈즈르 봉주운다라 형나 아마카 능주 아단지나 그게 아마카 능주노지나 마르토 아마카 가위다땡이 만비 다 그게 스미가 천자주 내용 희친 탭거스 스미숑마타가 영이스 녀츠브셰비 탈름 조우는 그게 조콩당 칸데주터 티안치니 그게 아주가 북차 영나 랑법 차가 까마 섬진의 모습가 접차의 리다등이 아 단지나 조치 제마동고 조치가 노친 제총아등이 다등이 아무식 그게 다니스 니스가 미삼 영나 지춘 치위 서미소 디토다 만칸조고니 도무즈 타나 서미 송준디 녀스티브세 퍼 그게 인지나 그게 아다 쳇슬자 파파 아봉와 게파 제와 다 너무 그 탑스가 자지요. 더나 토동원이나 쳇슬인이나 그게 저스 정성 쓰와 아 너무 그 단이나 까르마 중앙이 섬지 너무 그 아 다 마카 같은 안이나 쳇슬이나 조슬 제마 같은 탑. 더니 파파인이나 아 마카 같은 거 라와 더 심총이 다 피고 그게 다 라완데 아마르클라큰 제리다우나 그게 짱그 그게 그게 풀만이니 뜸을 대한치니 봉와리 저춘 총상 그게 버치도 메뉴가 마카 천치끈나가 방이 로스 제마땅이 나즈긴지나 그게 리싱 죽더니 뜸을 게파인지나 버타미피 성리 아 영나인지나 솜진 직직 마카인 영무 가이답땅이 다 만능조가 인지나 디수간지나 리카드고 Jilwaanjina mgsik nisam yangna zichun chibi sgmiso di tukta mankang achayi manbah dani manji guk. Ndangjina achi derang shechu ga da xisha tongumur. Dana chuku chongchong changma ga xisunga. Da azu chargut ga shigna chuku, nye ga shigna chuku, kargi sgmiso ngay kaabsa laka sormen ka maninu.

야년이비 두고 총총초 장마거리과 시장고 중화 10등 윤자 보우자르김그 캐츠가 싸무 싸무 니세주일 두고 총총 장마거 캔데 이고즈그 아 다소와 등아 아랑근인 쿠르나오노그 두고 총총 잠바잉 소라 아케케치티 경흐등거 동우 키에스지 스타리그 머추도 얼롱그 초라 제켈 경흐등거 동우 키에스지 스타리그 머추도 얼롱그 초라 제켈 파저를 두고 총총 망아지기 킬러 요제른도 킬러가 니와무 디티나라 시그 사무즈인고 강인지 등나 하르담 등나 바라킨 등등나 쳔킨 제켈 하르담 등나 바라킨 등등나 쳔킨 제켈 리 켄데니 그 켈은 계속나 보우자르지마 켈은 쇼자 스팀지 킬러지 실라니 무즈긴 제나냐 쮸엘라 Ri-nyang-nyi-wi tuk-chong-chong-cho, di-tsuk-ga-ng-ga, tang-di-na-chong-si-bi-ga-ts lim-tsing-ying, tong-tsum-da-nin-zhug-ren-ta, tang-di-lim-tsing-ga, zom-zhug-wa-tang-dun-zum-ba, po-wu-zhar-jim-yin, zom-zhug-ng-ga-ng-kar-wa, lar-ya-zha-xi, nor-cu-yin, dar-kul-wa, tam-zhin-cu-yin, shi-chib-ta-kar-wa, ng-chig-ce-rang, son-mu-ren-chin, ma-su lim-tsing-ji-ma-ga-cho-ni, yang-chir-tik-ju-yil, tsang-ma-zan-ji-ga, zha-xi-di-lg-n-jo.

0: 나이 체란 저크 젠시기 람드그실
1: 삼지크즈르피 알그움처 고무둥기
0: 나이 체란 저크 젠시기 스마실
1: 소브린 저크

0: 인도니 되는 그 산반 요인이나 나진 더루링 담비 등 가그 산반 더 고르게 되는 그 루링 담비 등 가그 산반 니는 아영 녀리도 알나리 고르기 달리 도안디란 토츠다 뜻템리 그 샤르감 부주이디나 갑토테 쇼루링 담비 등 가그 산반 니는 아식 토이 토포 남바그 나진 티그 된식 듣습니 그 선든 가당 티그 된식 듣습니 그 선든 테크르케라 마카프 코라 렌선다 근 건전 바라 채통화 상마그 제적을 가바라고요
1: Rei

你这顶个三个人一天个人身体能够注意，我那个东西，你那你过年参加些八节日的，但头几个节日，我嘛个先看等下春的到能干的一个节日，让人得到个过注意有。 이나이주 다루그 단 토르지근데 블랑이 다니마즈가 지니즈근 거요 그디나니마 지니즈근 거요나 단 토르지근데 블랑노 고지근이 로토나 바그 그즈르랑 그지 단 토르지근데 시그노 그 명출글라가라 버데 그 지금 저스탕란들라 소과근이 탄나 양즈게 지랑아 소라만다르 리 요치레 삼고 디한치니 그주 로토나 바존 선진나라 단 토르지근데 시긴 토르지근데 차송나다 요츠니지 그속송노 그 니마메 그 디겐그 로토나 바 선진나라 다른 이나 그금 토르징다 그 간디란 달라서 관디 그기더니 아단 토르징다 그 그림 공주란 아는 그 지기 첼리타 다림근데 타란 달라서 관디 자지기 거기 디장 대런 글렌슨 디나 것이 단 토르지게 제슬 호마가 샘큼라 샤춘데 도는 간다 이거 거지 너슈거니 글라카네 지긴 지나 그게 아 겸다그란다 저거 그렇게 샤이 그 다 샘큼라양 샤프츠 전디 드그치기 거나 티토 로마랑 손이나 라랑 그 샘큼라 샤츠라 스콘디 치기 드그거나 단데 쇼 니란다 모드기 타니기지 다 마루르 그랑 쫑클 타넨 쫑 쳐르 머르 솜당 땅 보기르게 남라 테랑가 잔다즈가 통통을 일

0: 우추 통은 거 엄마 못 참고 뭐. 아, 지금 램프는 시그 카카비인 게 없다. 그치 기겐 그 카카다에나 카카드스 게 없고 뭐. 원래 때나다 안 비그선 너무 마스크 순이다 키다디 말이야.
1: 리리리리리. 리리 과든 시그게. 단인디 다 키트 느게티 소나 그 그추 그 다 텐징 그 사자터 그 토르지가 자드기 셰탄라 그춘다는 소릉은 그 자드기 셰탄 그 그지 로타치 그 자나 캬프르난 로 어요 그 춘다 그지 로브종 이고사 난자 더모 정 쳐드고 그 삼게 더모 주샤지리도 요
0: 단디 그 다 텐징 수부드만 미키그랑 춘디 사운드 텐징 폼당 자와르모
1: 아리
0: 동동 자완 디가타 토슴 가름바 톤동나타 키 지지르마 디 동기야
1: 야디
0: 디가 스트리난 디가 호탄디 앙아루 디기 삼춘 세종으로 스로 삼춘 세종으로 고모
1: 야디
0: 세종고 완나 가름마 즈츠 요고모
1: 야디
0: 다 토슴마 톤나타 니가 메니 있던 거 토슴 가름바 디 서기 메니 있던
1: 거
0: 유튜브다 스로 그키 삼춘 세종으로 완디타 기긴 고디기리 데던 다 토크나 소이 다 부마그트와 지나티 틀린제이 또 소프트웨어 나와크 키 차르즈 드글음 아 키트무 요크다 기겐다 니니 흐스무도 호크나 튼다사라 요크다 합사 소소그나니 끙그스쿠니 트와요나 드구사트무 요크모
1: 터터
0: 디토니다 그게 도슨 가름반데 선동나다 부마그나니 람디치 세 스니다노 걸 호마 차리탄 테니 아트케 지나다 간디 홍그치 말크바글 호마오카 Demu chari sikhara gari de tanyang, tichu kutgi, gigin kutgi de tanyang, da choyang sapsi ki ukiya.
1: Ri ri ri ri. Ri.
0: Ri.
1: Ri ri ri girgin kwa rinche. Tani tandi chu ta terang langzay na tsuu chu tan torji ka zhigindani loma namba ki chik semkumi nanda, shafchuli nanda, dazo chiki tor nangay guan na ta hamay nanda, yung loma rangay nanda, da sosu ngay tani, da langzay tsuu ri, di yenga girgin nanda ji zonu chun torji gindan jiga zonu gu zhigini, ta kimdag namba zo ki shayi ka semkum ran rondik chosumde, nyamjuk gandari guan na dazo ngay tani yung girgin ka kabdari mayla.
0: Yanachi samanyam besini tmug kisha magli gugmo.
1: Nari.
0: Tmaila de tni tmur ki chimdak senkum ta manju ta jitndi smuini no tig senkum manju teni kacha se tngra de nya majga tmur chimdak senkum ta nyomdgi ma ta ko homa senkum nyomdgi ma ta ko.
1: Denga.
0: Tenu chenga ta ki chirgra ta ki hung tmug senkum chimbu ikse go de mig ta ki rang chimdak ngi ni homa ra ta ki khabda na ko jimsen sirga na ta thorji ka kandinda yose marmo
1: denga
0: yo ani ki chani chenna arang ki sipan da jeung chik chik thorji ga sik thik sonu nda kon da majni je ka chung bosir la
1: nari
0: ole tan da chimdig tang huma gi ni rang ga ngar ji tang ru ji sik thik sna chuk ka thorji ga sik thik tang nda tegen gu chen ga da ti gi su ba hung ge chi sem kri chim bu mai la te la ta ti gi su ka dara hung mo mai la sem kim gi

레제딩 상글란지 되는 글은 신디나기 단 토르지 그 지스 로마가 샘컴 땅 샵출라 도스낭 셰고지 알란진다 타우즈 고드기 달리 마루르그랑 춘 클타넨 종처 머르송당 땅 보기르게 남라 세랑르 나시컨드웨 달리 되는 글은 신디나니 그긴 갑다드가 만포리나스 아버지긴 그주 소촌아 바주고영 다 토르지긴 데시그누고 지그니 토르지긴 던지그 죽누고 지그니 다시 그 덴적긴이 텐데즈게 냠죽으라 돌능이 고사 덴적긴이 텐니요 쇼마가즈 갑다이고노 데신데 그주 자토고 달음 덴적긴 난다 덤지 덴적긴 난다 샤소 덴적긴 난다 더 소수긴이 텐니 라는 거즈게즈 지그 다준 토르징데 시기 이 차르송나라 다른 인지나 로터 제모라 습관된 점이 주고 비디겐 그 아주 런거 지금 내적인데 또 능마에 샤와가 게모즈 글라키 논즈 쇼진는 너무 이리 사서 주 다음 토르직 가르마 스몰 하나라 라는 그 된남도 럭당니 너무 세고노 대진데 디겐 그 가르상데는데 로트 남바즈 아 토르는 그 샘큼마 드이 다 다선 그 지금데 시기 다른 그 지금 jingde tadgi noran de la kani kala kan samguyang ta tar de jingde yo chure ti jeng ando so su ni thani ji no khina ta mo me nei ta ji ka karman de yong jun de g ji ka karman de ma thun kong de gi ta ji kona song go no shu ta cheli g kr grim g de tang ando zo yong han ni de lob jung ji tadgi ji nyam jug ji mang pori se go no de jin de ta so su ni tla ran g tadgi ne jun da ha jang ga chen bo de an chin ni kem dog nam ba zo son jin ara da kar song de ran de chu ga ya tsa ko ju g ti kem de ki da g de an chin na g chu da ga ya ro bit dan ra ga ya to dan ra se bit dan ra da cha sir go da rong rong mang chu kang zgin ara yang ra ran g ji hwam ju tan da zo g che la yang la lung a rāng kī chamrāndā nāndhī kī thakū mēni rāng kī shāyī rāndhā kī kām nāndhī kī thakū mēni nāmārā māngpō yō chī rētā rā kārsāng tē rāng kī kār kī shāyī chōn sōn jī nā rā rāng kī chī kī sēm kūng kī ngī thay nā rā shokāng nī nā rā cī kī mūk sīvā yī nū kī chēng kī dē cī kī tōr nā rī yī chū tī yāng chī nī sīf chū tāndhā kī lā kā nē rā yāng

0: 우리 랜선덕은 고전바라 채통화 장마그 제적을 가버라구요 那天我们在比登哥哥参拜你的爱人哈人也得找人家的国土给他的找人的人投资打得点的个小干部主义找人家我们投资那小干部主义 야디나 되는 그 토동 오르켈럼 템킨 그 조본다도 살았다 조본다 그 그렇게 거기 가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저터란데 근데 지금은 야 로보죠 데모이나
1: 데모
0: 데모 조포 사자 강득인
1: 바르좀 그
0: 나리 조포냐가 쓰세라
1: 니통 도지세라
0: 저스 도지지
1: 니통 도지
0: 니트 도지
1: 니통 도지
0: 니통 도지
1: 오레
0: 니통 도지래라
1: 아레
0: 아레 토뽕이 튼더지티랑 글렌센디나식터노 가스시고 아 존나트와즈가 응아코드기죠 체레진용고 아 저와 동모도고 케징고 아 사응아든식무르케르름나 나코르무 이끄테크나 아르곤나가 제모 마와 펜스미오 마셈친 이기텔라티 자클 사응아든식무르케 강아지
1: 뒤틀만아
0: 어어
1: 아리파
0: 제사우드 고송하지
1: 저제
0: 사르가르든 시그무르 게르름나 나 고르무 예끄테 크나르군 가제모 마와 펜스미오 마셈치 니기텔라티
1: 아 다 사우마시그라 뒤틀 아리고
0: 야 탄클레이치나
1: 아
0: 야리 렌탐노 하장드 뒤틀고
1: 아
0: 몰레 야 tanin icho galangdong kana ni twa den go a zaman kesri jawnde sinta yok penta yok sasara
1: kharga hana pano ni wonari
0: kani gar
1: jastira unthani gari
0: jastira jathara
1: ole jatha
0: ole jathara runthani gari la
1: are
0: are jatha shakta runtha marlum ni gari la
1: are
0: are lan tam no hajang dik Я то ахсан ба мон юнг го. То ахсан ба мор джинжи кыстык гыйват та юк кынгыр. Ар джинжи гинде кыстык гыйват та юк.
1: Кыйванде джинжи де гозма де гызу. Хагы гани юку.
0: Кан чыз гани юк.
1: Де гызу карма сатто сыңра тату сыңдыни га лигни гинде yidinde gaya ni tekati satte hagitan kade titara chana
0: nari satte gata tara khota chuka
1: a mad kadi ne ge kara
0: ya chi khota
1: tag hagil ga kagna ka kata wa sachu
0: Pu, mm-mm. Tani? Tani? Kata wa sabzi pu, tani?
1: Toko, tangi, ya, tangi ten tango tigra, ya, chi tango, mai uchi ya.
0: Ya, tawa, zemba, anyo, katani ganda go. Sarchalgashi kinang tsikchi kholu ka zik tsikang hama niga ngivshil jima niga chekhikdigo. Limbi yondin karim jinti, kipi yondin kutabil. Tag tsikang jima niga chastar kakunandik. Limbi yondin karim jinti, kipi yondin kutabil. Сухма?
1: А.
0: Рихтер, а? Чызныр?
1: Ати, а. Чында, нора, кызы, чагықтан ауджу нұттыз енер, я.
0: Ири, ири.
1: Сухма?
0: Ири, ири, ири.
1: Айнаты, чагықа ауджу нұттыз енер, а.
0: Ири, ири, ири. Сухма, чайыртан тэн чу?
1: А.
0: 노르 땅터 지기긴장
1: 오
0: 리리리 터터터 다치 희조 희옥 지금 특급대 주는 로엘아 지금 마운드 마르토 레라디 리리리리리 렌탐눈 듣기야 다니다 아니 저가 너무 진희진다고 중국 사람 남글로 즈즈
1: 중국 사람
0: 응응
1: 이거 진짜 세르그 노래
0: 이집트 세르그가 다 도와가 치더라
1: 다 저하고 치치마나
0: 다 저하고 치치하리 하리 지금 이집트 세르그로가 다 저하고 치치하리 야 다 지금 공기도 흙이야 진지 그딱 그래요
1: 다가 의군데 너가 니가 그모 내가 니 지시도기가 다 사우이라 뭔가 너 가마 서토성 그
0: インカナグレオタタスングリグでサウズクニグリグでサウマシガタサクトジオサクモリガナナマララチグアグナモインセクカアヌアヌマノンセクカナリ
1: どういう手のよくやねりりちこしゃでやてこちこたあがなかたわさすぶかたわさじおれかたわじうがなぽよじにうんうんあがなななまれもおれなまああちゅ
0: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从今那时间了，从一多年以过去那十数个区啊，某个人参加升级的功能，那这个那个这个呢，中华个不雄所见这个领导个，还能通了多年个太大样，你还全部记得他。这个我来从那，就是从地震个干的哒，从红十人个站那个，电子个就可能电脑话报警，他用这个的手机可能送的。那大伙个哒，起码个过个家中个孩子个，搞到电话来接收，啊，接收个啦。Kate nang teng wot jen teng gung gung gu zang. Di hen chen na nang teng ga rikhi zhong ligan dir kata wot ta gande jir zhong de nan teng yuk guni. Di xe tong yuk guni. Dmu gu kao zi yin gu ta ka cema rikha ga ten chin di wot jir zhong de chen li jia chit de ma tu zi. Tenpa shittir ga ka tong de lu zawa ma giwi lu di zi gung gu ta cema nang zi la su kwa ga ta wot jih kit jir nang dir lo gu zang me de tang cema ga ten chin de ta wot jir zi. Thapirta angulu zawa ludi hirawga lungu chedanga ranga jakar, wewu, dara kamara la sukhwa nramde tangi dara shira wola yung. Cema anandre la, dara cema anangi la sukhwa go zhondirka wuka keta jenu macheka jin nanga cema anangi nde kaga gandre sa nade tangi xampu gombandara ta chenyanga sotsis. Di yizgana chawa chichi sungi ga dira ga sushi nungdara la wola ta cema rikpanda jachir te juu ngutsangsik.
1: Rere, ta tsamaa rikan dee ngi na rikzhong shimjik ngi tan ni ta shishuk zina chukun ya na yakub zhantag ni dee shimjik ngi ngi tsil shimu zir.
0: Tang jirab kak jilu zawa, jang se gunu, daga ta tsamaa ganti jayi ga ta tukme jir zik. Jir zir da, jir jang maa gora jir di olak sok zong zik. Di ta ka ta jaga yila, dara wanya nihun ga sa chan de suni na tsamaa ga chenyan da jaya chenbu dara mat zik. Mat zik ra, jaka ra chonji na cema rikpa ga sondan zan nugu kiwa maa shong dung se. Maa shong ni mtse ka tarka ga tenchi rikka ga yung nangwa kuna maa yinbe shirobi chan thakan la ang hichin sa mo te daka. Di daka ta thakpar ta cema gantin de chonji na jakar ga cenyo rikpa ga lorji ga tong na guni kachin sa song ka. Sokhon shuklan ga tawaan din zangu nugu kiwa ga nang na khuedan chichang de chonji na hichin ata ga chini dung ziri. Khuizig danji na Shiroa tang nawa ga lukhun maa zika kaga cema gantin da ka tang kaas long chang yon dung deti na yang kaga kachin chinu hitika. Tita ka ta ganga dira dhamba ga zika jakir ga cenyo rikpa ndaga shenjigin decho na khuedan chichak ga gungwa nda sawi chung dita chi metam rungwa zikari. Shilang a cho na arasi ga kiwa sachi paski se gungun daga ta arigbi tikpa se gungun tani cema didunga nanga ya chi zikari. Nidu khunda shisi zongi de tangi lukhun chichak ka cema ka gungan de shibasik. Dirla ta shijie kandar ta cema rikpa ka koga shinjik ka gulang zik. Cema di denga nanga cema nandraya sa gungun daga lukjir ka shimu katir lukhsun shungda karara khuchan imek. Menu gita ka ta cema nandraya ka koga shinjik ta daka toga tongcha ta wazgil jisung zik. Shiga sanchi thamba ka zhigna Austria ka kiwa chemu irchi sa gungun daga ta cema nandraya ka wunjir de rishi de tangi zhensai ka kul, dada khunda sukhanta zongde zongda, kaga shinjik ka shesu maa zhigtsi. Cema nandrin dhe chonja na, cema ganti gan dhewa yinu kutakri. Aare chara, dada khunda tsikhanjai zangzig maari. Cema ganti gan na shungnu ga arkha tsangma azhishi dhe tangi, khshirowa ga khtawaan da ajya chenpo lakri, cema ga azhongde kaga angil lakbi guni peji chenpo tangdo. Kiang gindin chimpe ra nyang ga yakara songnu ga wenchita ajra chenzin zongu se gunu. Daga, jilu shiga sanchi soji kalwa, Cema nandrik ka lukjir ka shimung da ta pechun zay tangsi. Pechun zay zgra zanlong tukchin tanga niwa ga jenshil da tangi dikko ga shinjig da tarong shijay na ima tasi. Zanlong tukchin tanga niwa ga zhigna cema nandrik ka go ga shinjig di iri chirasugun da gona shenu kiwaan da atin da tangta shijay da shijay na tersi. Kaga zhigna cema nandrik ka shinjig dikko ra lukjir zga zi xamun zhugnu ara ga ni harfar zhalo cha chenmu sugun da ga mbramba. Nanga tumi sugun dekari. Zi henche ke Miyasaka sugun dega yung cema nandre tang drenu ga shinjigin tukun da aja chetel de tangi nyukhun ga yin de yung cema nandre ko la shinjigi ju ga ngu tsam dara de pejian ju jung gu tsang sik. Nyukhun ga cema rikpa kur ga shinjigi di sunji na yung ka arigbi tikpa zi cema adi deng ga nanga di tukun da chisi zongi de tang da dena zikari. Di da ga kiwa chemu watanabe shoko sugun dega ta da gandhi cema adi deng ga nanga arigbi tikha sugun da la Diga ndiwa lukun chinchukun ndiwa, ndukun dekha shimjigin undirla da ngu tsamdungzi. Aray tara, cema anandrika kurga shimjigin dechonji na nyukhunga chona, diya zhiga kiwa kanakura ensho segun ndirla da 구잔스 그건데 회된 지적과 체마가 공한데 신직시구나 체마 난전디 치 메트머로 와가 종르께 친스 그러세 너무 그건 있어 사무테 들대던다 공나시에 누가 실은 거 키와 일치세구는 데가 신직근 리원데 아등적어 줘라다 지적과 다대던 저비 라스과가 전우가다 체마 난제 그거 시좀 마스트스 디즈그는 도콘 체무 토사키스구는 데가 체마 난제 그 원성글이 너도 근데 니혼께다 제니 메체가 그 회대 취적과 총디 루츠킨도 되나봐. 들어 회대 취적라 저는 말리니긴 대화지 못해. 들을까 싶어실 대통이 제만한 그 무슨 걸 리언데다 그가 시판에 통하던데. 자랑 특히 친통 아니와가 지금은 오른 그 사찬들은 이를 쳐서 군대가 신지가 강스게 됐더니 그걸 소마할까가다 제만한 그 신지가 진정스. 아 자크라 초나요 교화체무 갖다 가르서 군은 들라 일본 그 교화체무 나가사키 호전서 군. 데니기다 냔데까 제만한데까 아랑똥가 지흑가 측제 후루까 동원이 마찬가지가 밴데 이가 졌어 지라 니흑으로라 그쩌와군 군데 니홍고 오타니스로 소자 제목이 기긴 후쿠다요 이친다가 사자웬 친거 제마 아르키들 도군데 니홍게 뜻졌어 디에 지그나 워르그 바가 기흥적진 컨크리트 좀 개선거 아제초 때 말은 친거 자누고 제만한데 그 려와 난데 텔람 세세서 군었다 니홍게 뜻졌어 너무한테 던다 니홍고 사찬들어요 오직 제 말을 봐 신직시 주고 구참스기 다들 그 시직 그 교환들까가 제 말을 봐데 신직이 누군데와 어디 장신한
1: 레레간라 추랑이 더 생기나 제 말을 그 인터넷에 다 속속 강 신직이 건들
0: 나 전화다 주 과담바 그 제목 갖고 내신직 건지
1: 레레 과담바 그 제목 그 쇼픽은 있을 것 건더니 다 신직이 있으라고 쳐먹어
0: 레레 단도 시제라 딜스나 과담바 그 그 시제 갖고 신디들까 시적의 차니 과담바가 제마가 송패고 것인지지. 들어 과담바가 개치금이 요라고 것인지지. 들어 라콘 차와 치치 성기가 제마가 공화 것인지. 너무 쓴거 나도 너무 좋고 뭐. 다 순인데 너 조선 부당이 리리즈 말하죠. 저기 장석 씨 주의. 단내 뒤 조각한 거 준다 너무 쉽고 뭡니까.
1: 땡그 땡그.
0: 그래. 나 너무 과담바가 제미 송패고 것인지 니친다고 그러지. 내 존재 나 일본고 오타니스로 돌자 제무고 흔적 큰 거 나와서 주노가. 정말 빠져온지 성기가 잡는가? 제만 안 듣건 듣까? 역시 뒤와서 그는데 지금 자주 자극을로 허드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 고적을로 아무로든 실업가 잡는가? 제만 안이가 간전도 허드는지. 그래서 니 동안 저걸로 파스코 효과서 그는 어디리가 교환되고 저런 저런 성기가 잡는가? 제만 히라 로만들 그저 그랬더니 너 허드는지. 달라스 화가다 너 지나치들나다. 과단 송번 시고적인데 그때 마튼 꾼거 영어나 과단바가 키와가 잡누가 된지 다리 돌이즈가 시직 그 키와가 그게 욕. 아 그게 욕거라라 과단바가 회전 공부를깐 자시자. 들까 숙지가 아득이. 너무 네가 회전 전으로 너무 좋다. 다티베다 통지메크. 시고적인데 회때 전누가 지그나 대저시 누가 과단바가 키와 시적바가 제마고와 너군데 신직이 누군 리와요. 다 숭욕. 숭욕거라라 과담바가 제마가 편진데 아무것도 되던 과담바가 제마띠 우긍진가 제마가 전식이 나아지게 되던 신직이 능력은 리보다 건사다 니혼가 신직바 니시자와 품이기도서 그는 더가 잡는거다 어제 제마를 비송 배송도 그래 단데 그러지 당아 시진나보다누
1: 제제제
0: 다 제든 던지나 니시자와 이겐 그거 브람바가 대신 셋존지 그건데 촌보 쇼크 호등을라가시나 홍이 동조 아니네 그래서 대신에 좀 대초지나 담바 첨부 승급이 조금. 뒤에 있는 거 오지 체마릭 바가 송패티 그거 담바 첨부 아니기 되던다. 제발 좀 뜸스리. 뒤에 담바 도무 오지 체마릭 비루지 지세에서 그는들어 두 워크 친중 루지 들어 생이거 아 남틀 그 척라스 관도 근데 절 되던이 워크 키와가 아 자결 그 체마릭 반도 치가 진진 있어. 치게 대배스. 능력 봐서 그는 내가 알긴 생각 자콩지는 너 제마릭 반디고 군이 침무슨다. 희시 알루가 나서건다 그냥 능력 봐가 자콩들아 군이 침무슨다. 너도 군데 그거 사우이 주다 아무 있듯이 되던다. 네가 주는 무슨 일. 워크 키와 아마 참아 존재나 어찌 알긴 지와 안가게 너나 쓰고 누구 제마릭 봐서 그는도 아다르 봐라 수아르 봐 나준다. 서로와라 너와 틈은거 알긴 그랬던 게 좀 분들이. 네 맞고 그가 능력하고 연락자 아니 좀 있고. 디가 진천 치즈그르나다 제마르급반 대촌지나 선능가 다적 건롱자 저주가 쳇더 고누가 뜨저띠 영덕바즈그르 라마르스군 뜻조군누가 르급바즈이노마 또 그것도 너르급반데 너와 메꺼지 되게 너도 진세듯이 Jakara chunjina, khwedan chichi chikpan daga chema nandrik ka nana chema rikpan da tewi lamtang jenu ga dhrilaw zongde tangi chema rikpan di ta aramchi nang rikpa ga yelagda chichu ngu changsik. Chi tanjig wola thunna che songa aru gidenpan daga ta nang rikpa jangshek gu ga amangzi khisha rikpan zamu. Di tang nyam ga chema rikpa ga nang ga khisha alu ga nangshik ngu de ta amakshik ka peji tanga de tangi a nangshik ngu da chema rikpa ga denshi zuwa chitangsik. Zumbabu kaga yung anen di zongi de tanga waji chema rikpa ga shongpe dhukun da ishi wishku. 그것도 그가 성포가 체마 내가 배름도 채꾸지나 성품 곰바나 가득대 아직 용누고 기와뜨가가 체마가 다궁라 들 체마가 된지라서 가지고 고정적 되시고니 네 잠부 아직 말 성포가 체마를 받더 원마든 원발라서 가가 아직은 천가 말근 지나 아직 됐던 아직은 천 뒤뜨거나나 성포가 체마를 받니 군이 쳤다 무슨다 근데 또 근데 그가 셰빠요 제시죠 무슨 소리 담바냐무 기시야 누가 남직급 누지 편적을 세우는 정나 성포가 기와 든 사자오가 기와 지 아로 기덴바가 기와 직슨 저 돈비 기와니 그 직슨 그 체마가 중대 콩티게 되던다 전타 편청거 벌라 대누가 흑진다 대동절 누구다 수수 그 틈 많이 바가 안된 될까 셰빠던 신지기 좀네 너무 지리 다시 저거 다 근데 시제 그 과담바가 체마가 숭패로 진 대신지기 너무 니츠 너무 지리 안녕하고 라카는 과담바가 개치금이 좋았고 그신지 그 니처리. 디도훈 대천지나 시제카는 과담바가 개치금하고 좋았는데 신지가 넘 캔거 기와 토만지나 니홍화 자와 기르서 무스군들이. 그거다 아로와 기덴 비트심자 난지글라시에 빠서 그 누가 이렇게 좀 쳇댐더라. 아로와 기덴 비트 재미 덴치 좋지 못 덥지 좋아서 그 누가 시스템 되니 넘었다. 디메

0: で、我個企業なんか、あ、公司所に打個、当的動的。じじ。で、とのが、しくな、瓜丹巴が決着馬が上岸で、しょ、ようの心地に決まするなだ。あ、そう、とくれやが、心地ば、追進するんだ。で、がた、我家決着面軸比較上で人人じ。でもが回家之了,回家的个,你啊,你啊个能打,安吾路店起了,得了茶瓦起起生意,得了尊格巴尊之生意,沉格巴生意会,中点是要列着,我多人清楚。
1: 달라스과가다성포곰반들그걸혼여이용놓는데그동인데딜데땅이그치고그추직그구른데그다제바통크키튼들까촌지나그치외라 앙이직그혼록근려와메까모려와메까라영 앙아마가 다와때 타치다 야쪼이죽노가니츠들라메까 먹으신직근 리버때나 치세우그나 오지 체마르까 르칸데가 아몽등켄가 앙우루된 히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기 개찍면 직비 좋아서 군도 군데가
0: 아지라팔라흑첸테노하정근용거스아레타라디메카텐츠타노빠첸츠텐츠그스군운데가딱그체빨아무것도송이됐더니제마나이그개찍면직비야요아스군도군데는려와야스군도군다오쩌키와난거아공아식다니다게스데도군데도아무것도히라탄 저와치치성기그흑첸레스 군데 먹은 것이고 디헨체그 아무것도된히라우까 도군친축과 개찍면직비야요아스군다 다그는 려와이노 무즈 카마츠 그지. 아, 스티그스 숙성 다 그지. 니가 영식 아레타라 데츠디 아지가 아로기 덴바가 지마진다. 진전 나다 그지. 내식 국. 후자다글 려 선바가는 돈전의 성기라 사자원지다 근가 잔친. 들 어이바 아르비 성기 우동잠비 후리와. 너 추그다 기튼도 뭐 아저가 그게 지금 면접이 아 좋아한데 셰파당 됐던 후자다라. 니트 그식. 너도 군대지나 과담바가 개측면직비 좋아서고는 니꺼가 시제카가 신직근이 처리 선바지나 타콘더시에는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신직근이 처리 근데 저나 과담바가 손이나 저와치치 성긴 니꺼는다 시제나 신직직에서 하정자 침부의 정도 등을 처리 설렁가 키와 침부 왠드카프스고는 너가다 저로 시거든지 돈지끌로 주네자 저와치치 성긴 어찌 기시엘에 나중에 대비 흑진 너무 그 시점수고 시점때건 구찬을 시적구나다 차와 지지 성기근 제바남틀 들까 조직가 그 축과 니와도 청설 잘라과 시 들어시 중근 직사는 시였구나다 센도원 친 흑자 축된 거 잡는 거 제마 이렇게 될 건 려와 너도 군 대시 동 중하다 차와 지지 성기가 송자가 저거 롱도 속서 없고 뭐 다 롱전 들까지 실대 동다 차와가 누르던가 유와라 들어 제벨라스 관대 제바동 됐던 너무 신지게 싶고 단 내 손지나 차와 지지 성기가 제마 등 레노가 시제카는 송노가 신직근리가 토동을 듣고 듯이 아 디엔체는 지금 자체 자쓴 걸로 자노가 디라 지식반이 진입이 벌죠 어제 능대지 희실려 남식과 시지이서군 회장진호는 센동엔체 흑자 축된 것 자노가 재미 송처서군은 더 콩스를 대동에 아무로 된 히라라 저와 지지 성기 더 사자연주다 늦추선 보고 제마가 따와도 그니까 얼음을 잊어줬고 디즈그는 실로 지금 자치 자극을 와 더위드 프로젝션 세고는 너가다 사자 왼친근 재남 들을 소진 제한 체크다 군가 자누가 된지그 벌저 그걸 벌저들과 럭지만도 치가 송당 송누가 다벌가 니와 친구들 달라스과 시바당 됐던 사자 왼친라 앙물우된 히로 저와 지치 성기 선부거다 제마가 공안데 신지나 싶고 뜻고때가 신지가는 통대 존재나 그거 신지그 리브나 죽고 그거 신지가는 통대 시제 가존이나 하정 그 흑진 진이 도무지 단 내가 셀로나다 저 워크 제마를 봐라 아기스 사자 왼친다 저와 지치 성기 그 제마가 공안데 신지기 죽고 누가 공급 교환 듣고 신지근대 존재나 시제 각거 과담바가 신지가 니완다는 거지나 말랑 탐해서 그저다 아래 따라 그치 신지근대 존재나 회지를 봐지 다 지시겠다 수출 수혜 속인데 너가 신지 그 탐지 찍어서 아주 신는데요 말랑 탐에 끝내 던지지 설렁 그 교환 들까 그 매춘 나던 데등에 까들 어찌 아르 못한 누가 과담바 그 교화 그 잔누 그 제마가 된지라 들어 사자연 주다 건가지 않 생각 순번라 수화가 아니 처지 히트 아래 따라 워크 교화 난 그 제마 그 바가 공화치 모두 돈 줄 거들은 저 스키 뛰쳐야 되더니 그치 신지 끈 리버 대치 시더 디나 주는 많이 누네요 동의 그래 회색을 렌즈나 사자 왼친 그 자누 그 제마 그 때는 대존이나 딱 근데 시제 그 교환 늘까 그 신지 끈 리버 대든 대등에 사자 왼친 그 제마 그 때 그 배지 그가 니처 들 그걸 넣지 마고 중화라 속한 누가 니처인데 히트
1: 아래 자라 사자 왼쪽에 제마르바가 공화 문자와 지금 돈 주고 그런 데서

0: 이차라 그치 신지 근데 왜 됐디나 줄레마니크 지타카타 니티나 쳇다카즈나타 지라 니흐가 루라 자쩌바고 워크 체마르바 퍼퍼트 능가 과담바가 체마가 신지근데 듣건데 시제 카카 니와라 촌난다가 체마르바가 조샤 아니야 신지긴 정도는 리버 가톡대라랑 숑메거는 게 나죠고 흑간 너가 니홍대 촌지나요 기와 체모 너 니홍가 나땡로타 체모가 기긴 오노다스 군은 너가다 차와 치치 성기 텐지자 이와라시 빠지 너무고 전우고다 차와가 제마가 그것이 좀 아주고 망아트니 마체가 제좀 떨까 그가 죽지가 아디 됐던 워크 건디 그가 좁이 빠진 너무 후자진 그 것처럼 뭐 다 기완 내 전진아 워크 지라가 걸고 이 차한테 니혼 것께라 무조시 군은 지라가나다 시지 하증 그 치가 서버터 아루 기뎀바가 제마르 반데 신직 신켄 것 전이시나 그가 시지 각 기와 통말이 아레타라 워크 지라스군은 대촌나 제마가나가 대촌나 아 곰바즈크나 송데똥더라 지도일라 대통이 아가고라 샤고가 토파가 그람테 냐뇽 토파가 더카가 냐뇽타 마즈 마스크나 구알렌카누가 아닐라 마즈크 디 테니 당즈잖아 그거 신직대요 다 동즈게즈죠 시다 셰파 동구누가 아네요 마즈크
1: 제
0: 디라 공마그 루라 자쩌와군 군데 공나 셴누가다 오타니 쯔르토 칭글 혼체모 후쿠다 요 이치세군은 너가다 사자 웬 칭거 제마 아르크들글 요 동니 디카가 브랜데다 요건께다 진지 디가 헨체나 웬 더 캡스군라 더비드 잭슨 라스과가다 휘지르그 바가 신지크 타와텐데 땅이 사펜 라스과가 제마 아르카가 신지근데 예종노 너땅 아드나 소콘 후쿠다 요 이친다가 제마 아르크데고가 신지근데 존나다 아그 좋된 지위다가 아주 시스 정도네 사뱅 그 체마가 다와 그 체치는 속도 준다네. 너무 그 체치요 그거 되게 시장 촉촉해. 아래 따라 그거 자와가 체마가 그거 신진데 자와 치치 성기 등 사자 벤트 이제 난조라시 봐서 군는다라. 아종이었던 나여서 군 오시 좀 너니가 맞도 메크. 네 니가 천지나요. 자와 치치 성기 등 사자 벤트 너니기 이제 난조 된란 받친다. 시대 군이 순직이 군이 시바통 군이 더모지 군 맞도 자와 치치 성기 그거 제마가 공안 데드군데 아무지게 됐던 셰파던 누가 리버즈가 저한테 말이 까 대손이나 자와근 제 누가 제마 있지만 샌드가 마휜다 정마가 다른 회적이 메까 메누가 딱그 자와가 이거 나서 갖고인데요 구글한 잠 봐서 넘 성기라 샌드가 이제 그자 주고 내니기 자 누가 제마 아르크들근 저한테 롱정 좀 됐던 데다 신직 바르까 그다 신직이 고정들이 아래 따라 자와 그거 아직은 다 근데 제마 있지만 센데 있고 돈지나 너그는 거 송왕이 또 맡은 바요 먹는 거다 그 시제 가는 기와 아린가 그 딜라요 지가 존댄 딜라 지가 빠져 주네 내가 니 틀라요 과단 바가 송번 쇼드근데 아름 그 뻬뜨트 누가 아직은 어딜리 그 파스코 효건서 구는 데 거다 소혼 자와 그 제마 그 신지 나서 진지게 치케 나와 줬구나 다 주무 그 체력 근 중쿵 자와 그 제미 다비트 종위 군이 그래 차와가 자결가 능력 가게 전 타주운데 치가 이죽 그거 전열이 가게 잡이 능숙한다고 치모지 들라스과가다 용치나 차와가 늦가 진리가 안 하죽는 치모지 들라스과다 뭐가 시바노숙 뭐가 전진나 능력을 뱉던데 차와가 제마가 따군데 동 되는 것이 좀 직진이나 맞아 빼주고 뭐 단데 지초가 건 것들까지 그리크리시 사면 좀 나다치 듣는 것 참총을 이니즈가 다 지게 담한데 같다 내가 좀 좋은 듯이 주의
1: 야야
0: 니똥 제클로 잡는 그 차와치치 성기가 안항이에 뒤뚱 그 사지에서 그는 것이 좀 지나나 아무도 내 키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까 된지 수어종 됐던 과단박의 키와 저거 된지 좀 떵도 치무슬 니도 그 내세 빨 됐던 지라 지식이 빠니 지니벨거 오지 테마릭 빠가 된지 근데 지나나 자종도 치가 지숙 디 치가 배지야 당숙 디도 그 디 뭐가 어렵잖아 사흡벨트 간 더거 키와르카가 토금을 자종 원지에서 왜때 아자중 원제 노티 아이실라 르그직스속 다 르그직이들 지동속 탐을 들란 제와잖아 다셔베 베속 나다 먹으시 좀 지나나 왜때 르그직이 켄제지 니도 군데 그 아무 피 군이시 빠르대더니 자와 그 송좀 그 토크 단디 아 지동속 군데 그 아무 시랑 전에다 이실라시 빠시고 들은 지동 직선 걸로 짜는 그 자와 치치 성기 그 텐지치 동무마인 비 공화서 군 그 시점 지나나 너쇼 그 체녀력 빠라 차와가 제마가 공안이가 아들 됐던 시 바동이 아자클 그 체니르카가 루지가 떠나 아가구 그 킬라트리 됐던 덴츠 그 토나 요누가 전차 동구 누가를 가족 르카티냐 덴지스 디땅냠 그 아릉즈 그 조와즈 다시 넘어 좀 넘어 다친 드니가 천지나 고물 드득가 지선 정구 누구 키와르가다 조저가 아니 친이도 무슬이 지다크 아 조완 드니가 아저실 대통이 아 자클가 고마가 천이르 빠뜨 워크 키가 난그 텐저 왔던 랑제 빠지 아니 쓰지 다 능력화가 제마근이 테네시나 회된 지적과 제마 안항이 걸려 선박은 텐저 그 꽃이 제마 난직 그 려 저하고 후루가 지니니 진여왔던 절대던다 싶듯이 디가 지거 도콘 친척던 히란 종이 비와서 근데 이게 근데 진전이 너무 싫어 나타 차와 그 제마 잊지 못할 걸려 나와 그는 제마 난이 그는 나셨고 누구 텐저가 나셨는데 끊지게 됐던 아롱르가 텐저가 나셨는데 아롱르가 텐저가 나셨는데 스몰이 그거 자체 모두 대충 너무 싫어 그때 텐저는 됐다 그거 아급이 텐저를 세는지라 아드피 텐저 된다 뭐가 남바 안녕이 길 됐던 조빠 역가 그 고쪽가 시통도 근데 시바당 손이 아이슈 손이 뭐지 제엔 체크 시좀 지나요 차와가 안온 거 속혼다 그가 또 진냠 누구 속혼 그가 아직 거 속혼을 가고 텐저가 이와라 디가 능식이 체벌 늦어가 치겠고 또 그때 실 됐던 지 단지 차와라 늦숙과 텐치그릭 바가 존이 손으로 텐저가 체벌도 근데 더 합니다 다시 옆에 손이 또 뭐지 대동나 아치 실거다 근데 과담바 그 제마릭 반데 시제 칸의 신지기 누도 군데가 르디가 군이 지시나 단어 무슨 군이 봐
1: 레레 간럭 군이 인기나 사마르가 그 종당 단이 르글링 그 시에숭데 레리 인기나 시에숭난 달라 심지 치기 예기 요크 심지 그 얼글음 끈득 잘이 달리 얼그종 그 좀리 참으즈롱 달라스 콰라 그니 카다자 마즈기타 다르탈엔 신지기 교연 카르마 링가 마르트메크 티나 간럭 지기트르 지급샤난 도고니 니 마르사 도모나영 카다자가 통통즈기나
0: 지라 쩨뜸바근 군데 슬렁거 워커그닌 뚜군데 신지기 쭈가 구짬동지 지라 쩨거와그나 오카 깨달 칼라스 관도군데 신지기 님체크 뜻뜽 레누가 신디가 신지근 리워야 망아송동지 지라 니흐와근 군데 슬렁거 워뜽 레누가 신디들까다 아자카 거쪽 이렇게 쑤시누가 정념을 그게 근데 아저주군 구짬동지 뭐 디땅던데 땅에 아제치 우르카가 신직가 니와라 페쇼 디가 뭐 이때요 좀 희자와서 지동스 디라 공마가 누라 자쪼한데 런제크 우르카가 신직가 디닌디즈가 됐던 우르카가 신직인데 페지 체무숑스 아래따라 신직가 차쿵라 조샤 세탈라스과가 땅에 시제카던 웨트 체무숑다 그간 너가 시제카고 우르카가 신진디 돈들까요 자카카 시조 이르스 투시누 그 정념을 글라스과가 깼다 제준데 천이나다 런제크 우르카반다 페지였던 제국가 탈라남에 빠지리 흡벌때 지라 저거와 그 디시잖아 슬롱나다 회된 지적 그 제마가 중대 신직 시험 구참 디땅들나 오지 제마르 바가 신직 가고 선우 시기 처금 시적 그 과단 바가 제마르 바 동대 신직이 누군 구참다 때때나 척 디가 진천치드나 과단 송번 숙드가 그마 자등 니 흐쩐 거 등니 젠데 회때 마트 누구 이런 거나 과단 바가 기트르가 그 잠누가 된지르까 월송스 그게 시동다리 나다 니똥 뜨끌우는 거좀 다 로반터가 괴튼여 들어 지직나다 시제카나다 과담바가 세만도군데 신직이 죽은 구장도 좀 근데 과담 송번 쓰고 죽은데 빼다 전우터가 시직이니 과담바가 기와들까가다 흐다비 체벨라 들어 오지 체마르 바가 패른 시직이 오까리 니가 시직이 다트 패른 너도 군데 그가 사우이 주와 니와치 못한다 아니 그 라카는 아는 거 이게 차들까가요 과담바가 기완들까가 너 시에 죽고 되게 감평제 누도 고대 다와 아르드스 시에 군 누도 고대 그가 다 쉬었던 아 괴탁 빼고는데 그거 변기지 못한다
1: 레레 다간능 그때는 그전 심식은 했더니 갑다스가 마즈 기타 다타나인 렌싱 디슬레나인 다톤타드그나 기타는 그 잔드 돈이노 트지 치시는
0: 문은 바트 치시셔
1: 야야다나니 그데모
0: 아디모
1: 레르보나 바 테른 그 렌싱 능아치 참아 럭비 심식 니브던 딜비 갑다진도 모그 조지즈기 고디기 달땅 다 코네 거근 아메르 포모 세팅 그 런거 롱우 쳤음 런거 톱종라 심식 냠뇽데 지르지 달땅 쉐슈그나 치르그 참아 럭반달라 심지기 누그 니브드 쳔무즈 그래 그것부터 인기나 과든 바그 참아르간데 심지기 고르타서 심지 시했던 거라카니 심지 그 얼글음 끙끙 구이달이 심지기 욕 심지기 캡콩 인기나라 수 인기나 참아르가 쇼끙 그치 흐트그치난 쟁기 욕 대뜨 인기나 지르지 달동이 모틀즈가 영 하정 카사니 돈디니 도모 예타 ཁོ རང ཉིད དབར ཚོང གི ནར ཤེ ཤུག གི ཆེ ཁེ མན ཐང དམ མང པོ ཟི གི ཝ ཁ ཚམ ར པན དེ ཤེམ ཇི གི ར དནི འདལ ཡིན གི ན དོ ནང ཆེན པོ ཤེ གོ ནུ གི དག གོ རམ གི ཐོན ཏ རང རི ཀྲུང ཁེ ཕཤང སོ གི ནར གནི ཐོ གི ནོ ར རན པོ ཅི ད བི ཚམ ར པན དལ ཅི གི ར ག ཤིན ཆེ ཤེན གོ ནི ངེ ཤི ཡིན ཅེ ཤེན གོ ནི དོ མོ གི ནམ པ རེ ཟི ད ལ ཡ ཁབ ད ཟ གི ཡ ཁ ཟ ཡེ ཐ དེ གི ན དེ རང གི ལེམ ཚེན གི ན ད ཏན ཅི གི ཏི གི ཏི ཚ ལ ཐོན ཏ ལེམ ཚན དེ ngi che changlan don zin tong som rik shin nga ka zang nam kiligin len sin de ge som rik ga yin kirwa tar ge da hi yin tar kilwa tam din so yin che chup tar kilwa ngon tog chen tong so nam ren shin yin len sin ar jemi nang la nga su chang ma yang chen jal da de mu
2: ta ne bi jin ji di su le jo nga yin a die de stier sa ren ge de
3: Өджәлі қшиық сарын жүр.
4: Нямқын амба, тен амба демойына, дәріңді жәрсеке дәжігі бейтсі жүржәддің, жәрсеке дәжігі бейтсі нергі, өрсеке дәжігі бейтсі нергі үнла, зәне мәр жәд. Шүне тұңды, жәкчі сәнгірлін сана сәмбір ғапсы ше. Дадыг би ци чигсим нина. Монголар Якубди зонтун хуры лесу хайи. Улан бату жа, Монголар Якубдин жорби, Чонгон Чонян чабсы чуча юн, Шэнчал Бучан Ванги ламжа чан нан. Хуры лесу хайи Ванги гилдэй, Джуся Си Цзиньпин ла лхсим сомэ ги цамжа дан, Монтанам зон уши. Хуры лесу хайи втантун. Нга дан Джуся Си Цзиньпин вар, Джалва Саму дан, Ярчи Штамбу цгни, Джэхтэг Дамсва Динчун ши дэй. རྒྱ་ཁོམ་ནི་ ཅེ་ ཁོན་ཡོང་ ཐབ་ཅི་ རོགཅིན་ འདལ་བ་ ཨ་ཅན་ཅལ་མེ་པར ཕེཅིན་ རོགཅིར ཐམ་མོང་ཐོ་ ནེ་ཅུ་ཤི་ ཡོལ མོང་ཅོང་ འདེ་བ་ནས ས་ཁལར རྒྱ་ཁུབར ཅན འདེ་བི ཧེ་ཚོང་ཤི་ད ཅེ་རི་ ཡོལ ཀྲུང་གུན་ མོང་གུལ རྒྱ་ཁུབཅི་ ཁིམཅིབ་ཟང་ཝ ཡམ་བི ཀྲུང་གུ བར་ན ཛམ་ཐན རོགལི་ཤེ་པ་ནས མོང་གུལ རྒྱ་ཁུབཅི་ ཤན་ཅལ་ སེར་ཅི་ ཅེ་ ཤེ་ཤུག་ཟོ ཡིན མོང་གུལ ཤོ་ཅི་ ཀྲུང་གུ ལང་ཤོ་དང སེམཁར་ལ ཇིལོན་དང ཛན་ཅུ་ཤེ་དེ ཀྲུང་གུ་ཅི་ཁར་སາດོན་ལ ལོ་ཐན ཡར་མེ་ཅི་ རྒྱ་ཁུབཅི་པ་དང Taiwan Zhongqi Ngwa Khong Tang Khan Zhe Thu Mei Bi Cha Khi Ge Yinbren Do La Namba Gang Rong Ge Taiwan Rang Zin Jie Sha Chu La Ngur Gu She Ba Dang Xiang Gang Dang Wo Zhong Xin Zheng Ji Jie Na Dun Cheng Ma Zhongqi Nang Si Le Yinbren Do La Mongol Ya Ku Qi Ya Ku Jin Dang Zhe Wa Yo Bi Zhongqi Ke Pan La No Bi Sha Wa Gang Yang Zhe Ma Si Le Mongol Ya Ku Qi Zhu Xi Jin Ping Ge Don Bi Jin Gu Ge Chen La Ya Ku Le He Tou She Ba Dang Zhongqi Dang Nyam De Jie Chi Dang Sa Ke Jie Le Dun Chu Nyam Li She He Qi Ra Tong A Dang Nyamda lakhtar shendo yuwal. Wang Yi Yi, Xi Jinping Gi Hura Lesu Hila Shamchi Chamzhe Nangwa Jilzhigv Shi. Wang Yi Yi Fdantun, Ryakumni Jinguchil Bi Tabchi Nhechilgu, Zhonggu Tang Mongol Jindralwa Jichani Pejijia Namba Jinchungtab yuwal. Pshungni Chi Nyamda Shivdi Nyamni Dang, Pantsina Rukhshi, Nipana Nyamjil Chi Chi Zhonggu Tang Mongol Chi Lekele Jintan Chukban Zikshim Shepar Batsum Shajir Mintan Shung. Zhonggu Shu Chi Mongol Shu Tang Nyamda Tamunga nginzinti, silchi tang pshachu la nginsa jirgi tal, jidir shendo yuwal. Wang Yi Yuxie jir, Zhonggu shu qi mungu ji silchi tal, shtamjig rangshin tang, jimtila rangshin jinchung shi di. Tongta warsim di, Zhonggu tang mungu jin jilwa pejik shtongja di, tangkuru shenzhi ji guni gachintab shig yuwal. Zhonggu shu qi mungu lir yakub ji rangshin tang, dhigin, nguakung cha cung ji la zinjuk shi ba tang, mungu lir yakub qi, rangi ya damgab shi bi pejik ji rulim la zinjuk shi jin yuwal. Zhonggu shu qi mungu lir yakub tang nyamdi, Zhonggu tang arisi, mungu lir yakub ji tang, Shanghai nyamdi zanzi su, shugmang leshtag tang tanjil nyamdi shiddi. Gula shabi pejin zhubshin bir yakub tang, nyamdi rangtuwa rangpi zhini, zhangzhig limtin qin zamlang jishchung malang zigbir shkandai tongdo yuwal. Mungu lir yakub la camzhe nang gaw, wang yi yi da tong wa, mungu lir yakub ji zong li wu qi ar li tang jachay nang ji masil, shenzhil bu zhang, ba tig ci ci ki tang jimu nang ji shayal. Nyamzhe ge chuan zhe zhige dang xiangli zanzige ge xiechu linzin ge lagzhu ba dang, yoru dang yi haya weimi ca kong ge timi, gu chu yi ci jingni nina, tachi ge sten ge yel ca du sheng bi zhe dan tuan. Nibi lu xie zhang, yoru dang yi haya weimi ca ke de, me zheng dong shir jig lhe zim zhe zhige guan bi ga ngay la che yi huol. Gu chu yi tachi ge sten ge zu nir zhi bi ye qi chong di shtang, zhe zhige din zhig lan gan nim xia jen ni, ngar zhi na shka cik chi wi nzhan tong shir shi el. Nibi lu xie zhang, Yorub dang yi haya hui mi sakil di, me zheng dong shir jig lhe zim, Dari Gombi is Gangilin Dungzum Dung, Tsachina Tay Yol. Sakati is Sashing of Jetching of Shiwar, Gutsum, Yamshin the Sungwe, Shangli Tonchin Nibadang, Jacob Malak of Jenny, Yamshin the Sunni, Sakati, Yenishing.

0: 레디나 참드니 영 아추 타퉁가 클럼데 쪽부즈게 카퍼토요게 제 쪽분디게 카퍼 닐렌즈길 왜 쪽포초디모
1: 오냐디모 이초디모이나
0: 디모이엔티나 쪽부게 대궁가 와능 천지 포냐게 타퉁가 렌센데 질데땅 알바 쳇텐자게 데릉 니마치라 카르세 르구누가 멍렌데 사즈갈릭 치커지
1: 네 친구들 만나 또 초동아 이용래 삼빌러스 글리
0: 과전치
1: 저거 가디라
0: Ari, tina tengah jima, jajung aja kunuga keliang tu curi wasan tu kodi lagu.
1: Okay, dengan kita ke, kita ke cari nama kita.

Yeah,

0: 야다드치나고냥니비냥큰족부남바
1: 특급 된 치가

0: 야 디나영 참더니 쪽 부스케 칼마 카퍼토요케 왜 쪽포 초디모
1: 어 디모 초디모
0: 디모야 케 디나 참더니 고지기 요누글치 알마 알무자게 카타 카르피 나이 예심 촌세르고 누가글랭 데긴
1: 어 드니까 냥케 용스케
0: 아디
1: 가 타 디모나가 냥케다 아까
0: 땅 지마그 렌센은 아리와 아리마치 세나 메용냄나
1: 오고 나다 얼마 간초별로 막지 알아야지 막다
0: 얼마 간초가
1: 간초
0: 오 간초리 디나 땅 지마그 렌센은 얼마 간초가 랭즈 초리와 신데코지라고
1: 오야야야
0: 야 디나 멘테 땅 아츠 렌센들라 님버 가스 셔디나 니쿠카디모
1: ka ka tang ni na dol ta yi tsun jang to ta yo da sa alwan gar gan dur ta ga chen zin u ti re ma gar ma chi chim ja o re re re tang ni chon da ni sen de zi san do chim ja ga mang la shung ga tsun zo ka nang na me ka to me ka nga tsun zo ka nang na me ta ti chen ga ko ri ma ta ta o da me ne me ne ka ka ta sha chue chi ma chi ni
0: 돌기타이 텔레지 토모지 요야 토미 아리 타이 텔레지 민돌 식심자 민돌 타이 텔레지 나노에 치고기 아리 티나가 춘조크능나 알와 식심자가 몽릉 와그자이 마니타 오 아리 티나영이 엔데 즈그니 히느즈가 자 요탕나영 추 리바센테 코트기나 추까 오다 테데키 가 로안 거르게 텔릉 정거 거르게 카네 셸메라
1: 阿拉旺格格阿里瓦塔腾格公德尼先的美塔丘阿里瓦车子乌格我特地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格
0: 리와 쳐줄까?
1: 리와 타고 태국 그 나도 시기는이나 안 전는 또 그들이.
0: 가성치.
1: 오야.
0: 아니 그런 얼마 가성치 그 전에 세네서 나 충족 그 농나 요타.
1: 오야 또 그들이 렌디 리와.
0: 아 망는 전에 세르군우 또 그들이 구가.
1: 오야.
0: 야 디나 탕지 마영 친만 태등 아 출렌 천든요자 얼마 가성치 그 전에 세르군우가 망는 데 초리와 진짜 그들이 라고.
1: 야, 다트나 데무시 다라타.
0: 야, 데무.
1: 야.
0: 야. 야, 쪽분남바 디나 참더니 나츠 참마 버츠 사무즈고 피엘마 알무자게 카타카르피 나이 예심 선서 군우글랭데 아츠 참마게 양치르 탕치긴 엔주일.

야년 근접분 안 받이나 참더니 영 소놈 치중 그 파일 자체 카세르군우가 몽르즈 영럭지야 고지기율 디나 쪽분 안 바그 대군 그 타통 글렌 센더질 대땅 아 라마 소놈 치중 그 파일 자체 카세르군우가 몽른데 영 판선 알럭지 거상케 요나 영 아주 타통 큰거 카브릉 정 특급 된 치그 뜨슴니가 센더 나르가 땅 특급 된 치그 뜨슴니가 르가슴 특급 글음데 카브르 용벌 르가세시

0: 喂，主播叫迪木。
1: 哦，迪木，我怎么迪木？
0: 啊，迪木，现在那去克隆尼这个是个跟哪个工作？
1: 没去过，没去过。
0: 好的，啊，迪那，啊，咱们那样，人前出来，白马骑着那没到哈木，跑木着嘛，说个洛阳干部是二公路，这个年没事，六七个都有了。迪那主播个，得讲个他通过人前的交代，等得四十个六七个去。
1: 너 도마와는 등지 번영 건전바 태양 도마라 그 태양 다시 진야 수시 지리 공글리시 만나용 거 다산 등지 여러분들 정도 찌찌 좋아 덕등이 다시 몬든 듣더니
0: 과전치
1: 그거 와는 등지 번야 다들 쓴 양고는 양칸 영화전
0: 어디
1: 지금 뒤에 너무 나왔는데 동남바 치트 그 동일 하무 리원셀라 좀 맞 메이크업
0: 아리 동일 하무 나초 안조 근능이 자이 마니타 티칭긍이 동네는 긍롱즈 통오마글엔 천나 고지시요
1: 오야야야 과든지 과든지 내가 카송고
0: 아리오 카콩메크 초치즈거리오가
1: 그나 니 초소고로 과신자가 먹는
0: 저
1: 요나트 지통고
0: 야야 알바 카신자가 망르 서바 요통나 그게 망르 서바즈 고지기라 메트나영 긍롱즈 고지기고
1: 야야 고타
0: 야 티남만 테트가 출엔 센데라 냠버가 세샤티나 네쿠카디무
1: Yeah, yeah, demo.
0: Yeah.

Yeah,

온디 또 그란다

能够的，我就是个男子，能够你妈耶的过去哇呀，耶啦哇啦啦呀的，能够的，哦呀，去哇呀，耶啦哇啦啦呀的，能够。

야 쪽분한 바디나 참드니엥 아체엥 무두마라 가름수칠 소깔랑피 르가티 예르만 데트르 예서르구누가 세르즈가 로뇽이 주일

온다 좋아야 한가 안다 마모

온다

온다 소양 아야 안더 피가

오 싱알아야 온다 로양게 고고 온다 로자할랑예 치마고 싱알아야 불라모 오 싱알아야 일린야 온디 로피토 안다 구라 안다 조르구

야 냥니비 두고 총총초 더나 청마가 십더년자 대릉포자 임거 럭실럭 사르와즈 셰규일 럭실럭 사르완더 냠춘 마시비 야르먼더 림츠 홈마가 토크 럭실티 영아치라 종아즈이나 처모르 긍르지 등나 어요친 님버 마와느 아랑뚜니 인제 기시르먼 선샤 니니르고바느 스팅은 토치르가니먼 다식 아리 데르닝진아영 사르챤르그식근니 자이다팅이 르실흑사르와즈기 쳇토고르시유 강인지등나 흐뜨그드 담비 윤든남 흐치우 담비 르버르조 말라야이 잔든츠 얼롱기 슈그체 지버셸 뜻이기야

야냥이비

0: 야녀니비 두고 총총초 다다시적 산지능진반등이나 나총시비가 측 찬총은이와 티바가 길린 하리 드나치 디진드 티바가 시크스컬음질이다 등이 잠릉 하르크 시중라 리중적진 올어랑가 나스템라 레칭긴 카크라 아 디한치니 이나 가총라스과 시망즈가년즈가
1: 하리 대릉 지나 영어 시중 즈가 나스템 즈 카흑 즈 쳇고 드시오
0: 다나 잔지가 공성다 당다니 다등이 두고 총총 상마가 영 심우 페피고니 아 단이나 대릉 그 시중

제몽거 또 카스 돈득도 카스 이고 돈스 마르 또 도모 얌친즈나 초아르네 치자 아니가 아니가 아니암께 조 치르타 알아드림우 디브샤츠 되다 하트고 응아무조 응아무조 응아흐타니 조지만 디인조 카마니즈 되다 제몽거 르뜨거르케 임 돈득스쿠니 잼츠나 르고고케 치소스 더다스다 르뜨고프시란 테니 제몽거 하란 테니 니게 한틴 텐즈다 오오 그르나 돈당스 되게 오오 그르다가 아르르트 어구주라다 아르르트 중아 가이거긴 자토스 치라왔스 근단데니 데이브샤츠 되게다 되게다 아르르트 허치기 데모 틀립지기 니가 안타즈가 타 안타즈니 마라 홍이 디다 니가 크소스 되게다 오오 어구주라 ngoma yam tsendri aratung de nyang ngoma yam tsendri dubs dite ni zonda wog sa ti rtsa chiru li dirchkon nim tswarul ta tsa da chong chok po tsu ngi khnar tum sha tsa sun da di mo shu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달달치즈거 산지능 전반 된지나 나총시비 가치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텅디 리비 가르콘거능아 나총시비 데이터 진히그 촌니 다 긍진 나총처버거당아 고로노거 데이터 고르거 희샹가 시고노 그 동원 된지나 쳇도 고르시요 리드나 두고총총 참마거 십든윤고 희샤 동무 긍르 지등나조 다 시기 마카토토노 시미션토노 지니 아주 손득 영나지 소르먼자 세카 다 손득이나 죽고 소르메이나 죽고 디한치니 주 샨남데 땅아시기 아 디나 거기 나즈 제잉 아동아시 영나 정파시와지 저 덤나렐라 덤나 마르즈 좋아즈도요 리 드나 죽고 총총 상마그 능잼나 아주 시미션토노 땅아 다 소르먼 영나 손득 디한치니 그게 샤넘다 시그나 치치디나 나즈기 제총아스통 탑제르 장파십 탑제르 리 다나치 레나식다고 시그미 숑통노가 니스 그게 소르만 영나 소능다 시그나 제즈 시무이니 오 제즈 샤근도 찌케 나와티 이르거라 다 그게 소르만 그능나 다 그게 뜨그지게 쯧차 다 그게 뜨그지그리 영나 너그 쯧찬데 능안 디노쳔그 서미 만지 셰주데 판도 아 그게 판토군기나 중스다 미니마츨 다 그게 소르문 영나 손드근데 감송나 하마카근인 자리 정마이 준데잉 시그 스카크 제치운 조스 덕지그리 대나 디 한치닌지나 아주 네버터 히고는즈가 소르문 덴지나 그게 소브지 만지 마르 디 한치니 아마카키나 그게 바타잉 고니 딘총스인지나 아다 스그미 숑당나 산음식나 아마카 그 즈즈르 봉주운다라 영나 아마카 능주 아단지나 그게 아마카 능주노지나 마르토 아마카 가위다땡이 만비 다 그게 스그미 그 찰린자이투 네잉 희친티브거스 스그미 숑마타가 아 영이스 녀스티브셰피 탈름 조우네 그게 조콩당 칸데주터 아 디안치니 그게 아주 벅차 영나 랑법처가 까마 섬진의 모습과 겹쳐야 일이다 등이 아 단지나 조치를 제마했던 곳 조치가 놓친 제총화 등이다 등이 아무스크 그렇게 단 니스가 미삼 영나 지춘 치위 서미소 디토다 만칸조군이 또 모습 단아 서미 송준디 녀스티브시에 빠르 그렇게 인지나 그렇게 다 트슬자 파파 봉와 게파 제와 담무그 탑즈가 자지욕 다나 토동원 이제나 쳇슬인제나 그게 저스 정성 쓰와 아 담무즈 다인제나 카르마 중앙이 섬지 담무즈 아 다가 마카 같은 거 이제나 쳇슬이나 두슬 제마 같은 탑 다니 파파 이제나 아 마카 같은 거 라와 더 심충이 다 피고 그게 다 라완데 아마르클라컨 제리다우나 그게 짱그 그게 그게 풀만이니 덤머리 대한치니 봉와리 저춘 총상 그게 버치 도메누가 마카 천치끄는가 방이 로스 제마땅이 나즈긴지나 그게 레싱 죽터니 덤머리 게파인지나 버타미피 성리 아 영나인지나 솜진 지치크 마카인 영무 가이답땅이 다 만능조가 인지나 디수간지나 리카드고 Jilwaanjina mgsik nisam yangna zichun chibi sgmiso di tukta mankang ahjayi manbah dani manji gu. Ndangjina achi derang shechu ga da xisha tongumur. Dana chukku chongchong changma ga xisunga. Da azu chargut ga shigna chukku, nye ga shigna chukku, kargi sgmiso ngi gabsa laka sormen ga maninu. Di hanchin ingina yang sannam shig maninu da xisunga. Ri tana chi shuni tisil tamzen la ta shisim jigyo ga no shisim je loa ga no gu chong chong chong ma ma ganda ga tanga shisim zga loma si gu nun da chetan jina go jig si yo chi chong ma ga dixi nyan yu yel

야년이 비 두구총총소 장마거리과 시장고 중화 10등 윤자 보우자르김그 캐츠가 자무 자무 니세주일 두구총총 장마거 캔데 이고즈그 다 소화등아 아랑근인 쿠르나 오노그 두구총총 지안바잉 소라 아케케치티 경흐등거 동우 키에시지 스타리그 머추도 어롱그 초라 제켈 경흐등거 동우 키에시지 스타리그 머추도 어롱그 초라 제켈 파처를 쫓고 정총 망아지게 킬러 요절은도 킬러가 뉴아무 띠띠나라 시가 사무즈인고 강인지 땅나 하르담 땅나 바라킹 땅땅나 쳔킹 즉힐 하르담 땅나 바라킹 땅땅나 쳔킹 즉힐 리 켄데니게 켈은 계속나 보우자르지마 켈은쇼자 스팀지 킬러지 실라 녜무즈긴제나 냐쮸엘라 아리 형님이 두고 총총소 디츠크 근거 텅디 나총시비가 슬림층영 동점더 닌주그랜타 텅디 림층그 좀주과 등 돈점바 포우자르김이 좀주긴 갱크와 타르야자 히 노르 소인 다르클와 담진 소인 세칩 다크와 근적 세랑 손무렌치 나소림층 지마그 토니 양치르트 규일 청마 잔지가 자히 딜근조

Ta

0: 코로나19성적당아 안양천디 월라몰음더
1: 아친 영치르도이다지

0: 그 데르브즈 첨충그 야급 첨충급 제총되는가 나치 어른 그 거기 파사 파인들라 체육송치베고 그 체이 거기 도듬메고 그 체이 덕중메고 그지나 당아츠 젠든 붙잡는 섰던 스즈기나 거기 참 호빠등 참 쓰바 참 곱줄실 기와세 거나리 다 똑똑고 나치 담 리우급 자참 소소라는 그 니트니 톱중어 가지기 그 데다등이 답정문 소소근 니트니 참나 말문 없이 그 니와이나 거기 참나 접송셰 봐 다 동하몽 전튼 야급그 급기 레요급 자참 소소라 습승이다 땅이 다 참튼 급 자망 급 자주 내용 한다 개체와리 대변한테 다 참도 급줄 실기와 주 희누가 맞죠 다 아랑랑 그 진등 급 자참 소화 그 촌이 자참도 급줄이 희고 다 현재 그 진압 자참 소화 안에 그 촌이 화음주니 총수기나 초고 대한치 그 거기 리카즈 그 좀나 초고 대 마임비 거기 아랑 그 참성 그 참먹어 와는나 초고 영나 제속 그 답자망 소소 그 와는나 초고 샤와 치마 총숨 끙암 차나 리우급 자참도 럭터 돈출이 준다 독다 시그 개체 다 현재 그 진나랑 기 참성 그 와래나 현재 그 진나 개근 강득고 가자다 소소야 다도고도 희야자 매나 다도고도 제 총소 와는 이거 너니 럭터 돈출이 다디 럭터 니엠 밥 준다 독다 시그 개체 요 총적인 진나라 야다 요 총이나 간자증 죽나 아단도 문도 문도 문도 문 간자가 죽나 담범도 독 요크즈나 담범도 능터 춘돌그데 가창 레용나 요직니 다 돈덕 제마 총숨 찾으감 찬나라 랑 소소그 개근들라 첨등 톰바가 고니 송시비 탐노 대진도 대런 거 환족진아 조진들 따와즈감 손진나라 다 랑 그 파사 파일 랑 그 파이 그 르친 능숨 양나 랑 그 파이 그 예금 송시비도 도군디 타니 다 마음와 문정버 줄럭트 샹치 요누그 다 예금 송시비 고르크 첨정 사와잉 아가시그 거기 톱중이 너주 능나 다 응원치 거기 요누그 손주고 요누고 돈슨 강덕즈 요니나 영남 원칠 메니 달옥서트 카르누니 누고 돈슨 강덕즈 요니나 오다 달라소과 롭중이다더니 망와 제총 초아니가 촌니 어른가 파사 파일니 송스티베 준데 첨땅 탐바 르땅 탐바가 고니 송스티베 주 대진도 아랑는가 첨땅가 캐강들라양 첨땅 탐바 르땅 탐바가 고니 송스티베 주다 하정 개체가 야냥카나바디나 땅디 추거근거 통디 첨총을 앞줄음 레츤 동침드니 죽 레츤디 좀득 바람 돈즘 바 담드 제브라 좀증가 카르와 하디브라 히라브라 히 돈드 스타클와 담른 소치집 다클와 오간적 세릉라 손음 렌치니인 레츤데 송이 상친 땅 이 서트면 한크 로그브시니 냥카나바 니급섭데모
1: 나츠 스티마 트메즈 사츠 나츠 등냠데요
2: 자침지 나초 대통령 차동 정부를 송수시 진료
1: 자침지 제멍제 제시 개강당 인근 땅클시요
2: 자침의 약급지 제시 자침이나 제총 링고지 지득소인
1: 자침 말하러 거바당 자침 호중시파 자침 서송시파 자침 송급시파 자침 외출시파지는 나초 태문근 간처인
2: Sormona mesud menggukki chela jankil shidun. Titang namba gandu barlang jev dinjig songi badang, barlang shioje chadandar tonggi. Langchul kangvi nangta alung jevru shaggi. Sirga yijur shi charna barlang jev gujig jemab jeru.

온다 도양 또 안다 지기라

오 생아라야 앙일린야 온다 로양게 안데 고고 온다 로자할예 치마고 생아라야 아둘라무 오 생아라야 앙일린야 Hondi zopi to ande gura ande zorgu

오 싱알아영 일린야 온다 조영아영 엔드 피그 홍이 모

0: 인도네시아는
1: 레이토바나바디나

0: ཁྱིམ
1: ཁྱིམ
0: ཁྱིམ
1: ཁྱིམ ཁྱིམ ཁྱིམ

아차리에 떠나다 아시 따금 더니 송고는 들까다 뭐마 따금 로 니자 삼자 나비자 트기자 타나 동착시 동착 아니가 어 너무 그 로지가 된누가 소르가 정글나나 더나 너무요 논 들까다 얀선데스이지 되게 딱 공닝이 따롱 당접 그 찬지그라 당접 그 초체르과 그 낭토나 뭔가 안디와랑 못조에 놓더린 들까란 되게 상부탕가 더쇼에 티타소 차제즈나다 아 마디 랑탱고고니 딱식식가 잡초 템디 그렇게 너무 거긴 선즈라지 대노답거다 랑리 소르크 진직 빠인드카에 나라다 포파탕 데비 고니 에치 소르긴 데타 롭종을리 아 다다가 주 제능한 주주 제시엔 주주 제시 카슈 주 제능아 카슈 주 언더머리야 어떤 들까랑게 지금 탭시지 노데 어야 대도나 다다가 고니시엔 노다르다 차 가 장렌티나니 다다가 아트르크 초토 저와이나다 연력 제딩그 쳐스 코노다 그르그셰리가 간타탕탕나 아 차티라 다다가 살와 심바 아 영와 잠바 땅와 정아와 메바다 통나 점발람노바스 코노 도모다가 그르그셰리 앱겔 요노타고다 초 연력 제딘지 다레 데이터나 다다가 천다 인지스거다 초 아 장은 나타나 다가 일거 군이 떠고노 다 일거 군이 떠나 아 다 처르그 남밥 던지엠보 차츠너블리 다다가 흥그 처르고 처르그 남밥 던셰교노 아 다가 다가 디가 간다 지나 다가 다 돈카가 디다처 장스기요 다 로커다 돈카가 돈다 제파가 나가 다다가 가르마 르흔드 차치 다 조처르에다 다다가 차탐체 더스글고이 맹글고이 뜨메라 되게 다 차가는 앞 시그나 좋고 아, 다 티나 좋고 어, 대한전이 다 처통나 좋고 다 그게 저 양력 예된 거다 그 반유 요스군 대당나다 뜻다와 그다 다가 저가 정은 어, 다 예자 딘데티다 땅다 저가 정은 더 희주 가친연스 양나 다가 롱데짠 땅 간바스글라 강처 흐적다 답이 처디 강대양 땅으로마샤오스 다 양력 예된 거 처 아, 공니 다가 정은 셴노 따르다 아, 다가 이와 카르탕에 아, 다 무스크 자자비치즈가 차조 거즈나 다 조 챵탱킹긍이 니셸리송나 어다 겐바요 그 다르마오 그 아, 다 시파오 데이터나 다 다가 겐바르가 촘나 처리했다나 다 그게 아, 겐바다 롱거랑 젠젠디 아, 디한첸니 겐바이나 좋고 다르마이나 좋고 롱네젠 그 어, 덤모랑 젠젠 그 니나 다 조 긍리와 비치 아, 다 강치이나 와급에 다 그 차다 시모이노 아, 대전이 차다 와 그 흐적다 다위 특히 말아 절고는 너무가 차 장아리자라 옛날에 그렇게 왔거다 간바이난 다 그 천다다 도구르다 차세일리 동전데 잡고스기어 아, 더 마즘나 차례즈나 다 천다 통로가 현실이다 등에다 그렇게 니와다 트이다 등에다 다가 리보데라 마롱아시 그래스 대비진다 다 차례즈나 양 아, 다가 착티가 나쩐다 다르마스글라스 아, 다 다가 다르마이나 차즈레트스나 아, 로존존가 권다리 대당나 다가 겐바당 다르마 아, 다 나촌다조 이제스가 나촌다 아주 소르가 존니 아, 다 다가디 로차트그르고 다가 시파 다니다 다가 던쳔버트고 다르마 던쳔가 얀쳔다 차례즈나 겐바지 아, 다 제저가 곰바타르테나 언드케송요아리 대도나다 다가 다르마엔제나 다가 아조다 아로 저득 접단나블리다 야라 던쳔 버쪽고가와 어단 더쟁고가 아로촐 양나다가 아즈부다 마디에데 땅 척건대요는다 치와근내요는다 아 뜻을기와 단 디캄니 척건내지다조 척히토와라 도모셰기오노말 단 디캄니 척건내 나처레즈나 척가 크그지게데 땅 차와가 랑쟁근 내지도노 어떤 고나 진전자 아니고 말이 로고도는 나 마루 인전자 어떤 고 차지고는 전자 어떤 뭐가 저기요. 대전이 티와 인전나 양 티완더라 그렇게 차위랑 생근날 아 더머리 대노 답 끝처리에 뜻다 난 디르게 요노라 대전이 달마 그렇게 저와 디다 찾으려나다 촌바 그쳐라 참을 끝쳤다 저와 인노 답 그다 아 디 강다 양 동르마샤시 어야 대당하다 촌박이 차라 첨극다위나 아뜰거 그르게다 저와이노 답거 저저레즈나다 척치근 내이나 죽고 어다 다르마이나 저땅디 티위랑제노 답거 쪼거르그다 타치그다 말아 지금 죽고 대당하다 늦은 분대요 잡잡시 예지 어다 공르그다 송어리
안데 인제즈 그 다디 공니샤노 다 상메 히종우 장가 어다 송쯤 그 낭가 다 낭던치

공세 그 꼴릭소 예티당 탐바시버는 자스 아야다 공리셴노가 쿠수가 캬프르다 인치금 지다 사우지 됐던 가이고가 제테당다 공리 쿠수가 간다지나 쿠수나카 조노터 다 동무모도 호체레즈나다 아 쳇다다 아틀까 맙장니 도모이나다 쳇다 차 제기 땅에 차섬 탁가적 땅 차치기 탁가적이 동주 어다리 아 덴드로니 아니와 인제즈 그다다가 아 차섬이 땅에 차니 탁가적 땅에 다다가 차치기 동주 덴드로니 쳇즈레나다 쳇다 셰카셰카이 땅에 셰카 탁가적 땅에 셰카 동주 대한체니 땅 닝예초 구주가 차친다 도모 먼저나 즈게즈 쿠이다 땅을 라카고 고다 아 메컨 조조 데당나 아르가 조우타 아 탑람 터첼리 다당다 디케다 쿠이다 당다 토나양 타가 아 공그셰 꾸누가 노파 타치와 더가 메시 담에누가 점천치레다 당다 공니셰누 타르타 아 차쿠고노 더가 체레다 즈마 미지누가 양력 제딩가 체엔지 어떻게 송조노 터레 아 테나다 체레즈나 다나 샤탕가지 처고타 아망초네라 처고 통나 워고이엔시 아다 다그 샤이라 대치가 자다라 통금은 죽는다 너무 욕가 대로니 다그서 아 저스고너 참바 젠치그란 너무 쇼나 아다 멤버가 처고 감자 통 자다라 마통 차크쟁구 마통 세진다 되나 다시 아이라 고요고스나레 처고 통나 워고이엔지 너무 셰츠오는다 훈죽지나 더조라 닐고니 너무 레스치레 아 대로니 다 처초피 딱서 대단하다 공리셰고 누구 쳇슬리나 죽고 쳇콜리나 죽고 쳇구당이 쳇거적나 죽고 다 쳇답 정가 마정거스고노 대고 예띠니가 띠다던다 공리 망하셰 누더리 대단하다 쳇답 정은 아치 가리다던 쳇당 닝에 다죠 촨가므촨거지 띠 촨누가 따가 쳇지오거다다 쳇다카거다 아지 사마조그리 아 자꾸그리 철거꾸그리 어다 다그 초아가 쳤다다 와가 네월코아가다 아 꼼거르스 저와 망아조고가 대당나단 디캄니 쳇송고거즈나 쳇초피 딱서 자속 동화 영영 통도당 다 쳇초고 누구 딱다 쳇즈르나 자 라속과단 담목구나 아다 영영 통도시노 아 아주 자주 인제 나라 구당나 어자다 통거 통거 지금 조안전도 신보했니 대 통위에 와그 세반전도 지금 지니 아 때이나 다 쳤다 초고노 딱 연습기와 대전이 카치 깜바만비 알란척서도 바지 터지그리 다니 처고이나 죽고 자이나 죽고 다 통당나 통당노 지금이 카치 깜이 만드니 아 가능 알란척이 인드나다와 더모이나양 그렇게 초고노 딱 연습 아 대전이 저래즈나 세콤스군 절하와 다가 세콤라 터가 아다 사마 안디아조 특바이나리 아 다다가조 아 자주쿠나리 어다 통통나다 지금 맞춰지메라 어 디소 디소 따라조 다 사마 비고노 자탕나 사마 비고노 다 하르체 사마 세당노 지그니 다 파르체 디소 치 디소 아니 좀 거타조다 사마 비고노 딱숑 거타조다 조 사마도 초고노 딱라 대당다 쳇다조다 장노 딱레스키와레 다 사마 세당나 코조네 쯧그세 예친랜다 양나다가 쳇조 통나다 카르치조 아 통거 통거 카르치고 없는 렌다 양나다가 아 자라스이제 철구자다스이제 더 통당나 코가조 긍이다 땅에 던져다와 그 지금 통못합는다 통남은든다 양나 조아나마나 소요진다 너무 욕 뭐조 당상가 사자라라가 차가능나 다 대지그르기나 죽고 다 쳇다 마르증이다 이땅나 쳇다 맙장나 체레즈나 철구꾸나 철구라 조이 아 대까지 어다 뜸우숑나 다가 다 맙장 녹다 디야 독쇼코 다다가 아 공니셰코노고 차르친다 목숨 장나 초코노 뜨기엔스 어 디한치니 다룬 차즈레제 메트롬 바르와 차츠 양양 먹기위 와스급스 다가 차폰처럼 바바치 다 디농가 차르친 시그저레다 메트롬 바르와 아 메트롬 바르와이나 다가 다차 아 더테니 디당나 그거 사마지 주라테 만노라 데탕 메트로 더 자마접진 크게 니투조 어단도 무즈가 차르친 주셰코 디한치니 차츠 양양 먹기위르다 차라라인제 첩적하고 쯔기띠 지낸다 양나 아주 처랑법가 다가 아주 처마람 바수가 다능 쯔기용고 제나디능니 마라 다치고는 처측지와 그 용마탐는데라 다다능나 니그마오 노트그라지 아 다다무인디 시그지 원색 그 첨맙장 노트그리 어다무무나 데탕 첫땅무이니 어다 폰첨부 마람 밥투고노 떠모이나다 처리해즈나다 첫다 초고노 딱이엔시 아 대한체니 처리해다즈나 다가 풍우 영라시 다 쳇디 르그다 땐땅나 아주 즈그다 지그지그 양무가 안 촌낭 땐니 아 다 아주 사마사 진엔다 자통 진엔다 아 갑라라 지그와 그 통당노 지그니 다 지그 홍우주 제제원 진엔 뜸모이 꼬노 띠에 독시

0: 주신 땅 채무 있는 지
1: 헐라 알라 야라리 통스템 알로 알로 너리 고글란 타남 바레 나 타남 바드나 람 타남 바르고 언노 남 아드나 고 토르든 자 암랑 냠 아티클 오른 슬통 오르도 다 아니 남랑 컨토 오랑 카르트 낙스 몬 토나 키 아니 타남 바르 니 홀 아요 나 캄 오르글란 타남 바레 나 타남 바드나 글람 타남 바토 오르긴 야 아드나 지금 저거 나창 아히 다 옥티 가영 아라 카트나 안가 담 오니 리냠 쭉 세르크라 리가 쭉 마하샤크 아니 타남 바알리 홀 마요 아나 캄 오라글람 타남 바알레 아나 타남 바알나 글람 타남 바데 에친네 톤 알나 카츠가 이가 아브잔가 와 타츠가 리스케 아마 아브잔가 웜 오니 치긴저르마도 오르게 달 박스마 데양 오나 아니 타남 바알리 홀 마요 아나 캄 오라지

Hello.

Mezi.

Chang'e ro tekang argo oni rozgarazi hala

Hello.

0: 我们的家里
1: Allah

Hello.

Yang

Yon sab chukumar kuru karan yulari

Ah,

ཁ་དེར་མ་གི་ནང་ར་གང་དང་ཅན་ར་གང་ལོ་ཚེ་ཏ་ཀར་ང་ཆོབ་དེ་ཁང་ན་ཡོ་ན་དེམ་ཨོ་ཤི་ཟེ་ཧ

아로가르고트거리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제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월

0: 통차를 송경 집어규 대캡공수 예비 자지신타 속샤 창마라 송교 두바 마세 지신 랑르 비마타 주세보 탄도 통자 총중 망부소 너리 디다라 송경 야부 톱기 예지 송유 랑중 중캄 말라라 송경 집에 뒤메 정신타 차상 정신이 계급 지린 조준 토담 집에 랭게 통마티힘 명아라 랑게기 계급 지린 기조 집에 랑중 송경 사제 말라 종료로 준신 유바타 Rengchung Chungka Mala Ki Si Shui Ta, Rengchung Zinchung Miksi Sa Shui, Rengchung Shui Sha Bui Tang Shui, Gengwe Nama Rengxin Pui Sung Cok Shui Chegi Sa Kung Gengab Jinling Mala Nang Rinpia Chuk Xin Yu.
1: Diga Lekung Nebiwe Necu, Chikdung Gege Chushu Renga Lor Zubi, Dichu Lugyu Chukur Su Junji Gepchu, Dichu Lugyu Chuxin Sozhar, Zhonggui Sozhar Tanggu Xiebe, Cengye Yu. Nidong Yami Chukur Lor, Solay Yugur Ngui Sobiwa Nesung, Tegara Rimzi Chena, Yugurwa Midin Chisum Chu Sosum La Nene Shukyu. Nidong Nishu Zenga Lor, Mang Shukub, Nindyangbara, Midin Nidong Zam La Nene Shukyu Bata, Loshi Ibu Solay Yugur Tunleke, Chonyer Yungbub, Gor Chisum Tunleke Giyu. Tidan Jaube, Naba Sangbushik, Geyongji Sane Sosur Kepsin Yu. Tinga, Chukur Ki Dita Chishin, Tunmi Mi Nala Jume Chope, Soje Kogan Ta, 다저 유구르 체세 산에 조우시도 유르 효진 로제 추신 수전에 로제 알자 수제 파르소타 소레 유구르 디니 민용 세계가 초네 미망부 가부체베 유구르 남자시도 유르신 휴 니세콘 링네타 유구르 부소 대제 듄지 슝튼팅 케 냠제토 소레 링네타 비타 소레 슈샤 송종 소레 유구르 피게 제고르 키 다도 바쯤 제싱 소레 슈샤 송종 추세 토르 동규타 소레 유구르 셉슈 뷔세 토르 동규 소기 초게 테기 존네 레게 카세 쇠디 링네타 유구르 소레 제 냠제 피게 나르베 딩스도 담와타 링네타 유구르 튠제 코주 퓨숨 소소 다휴 루규 링부 댐페 소레 슈샤네 첸제기 나바 퓨숨 소베 팅접전기 튼기 주림팔 소레 요걸 나바 사방어바탄 사삼네 계회 냠제기 따단 사바체규 정시레 응원팔 콜라시비 소레 요걸기 튼제 진탄키 요걸 튼제 진탄도 버르키 게제주네 게제주응의 발을 송게 휴진 민예 종교 총대 송세 게제가 양식이 매페 소레 요걸의 피제기 된종 친부된 휴바시 소레 요걸니 튼기 주림티 제베 지중 퀴토 요와자마세 티웨이장 술레 시베티 통토바타 소르토바 균튜중과 제수 유신휴 대송기 술레 첸시티다 냠린 초바타 제주토베 나바사바르 유급 다수 튜르기 제수 물류바레 나르신 순슈 개발의 교토
0: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니세공 계급 동지주의 협자 제파라 다왕아바라 랑게기 제주 총재 쿠르큐 지용의 땡부 총화타 종미 제주 인공 등장 튜송리 개체 직사 니바르와 Sole Tunji Be Sodani Tunbe Jingong, Tusung Li, Gaja Sumsa Gu Par Yubashi. Tusung Li Dena, Chumi Zeju Jingong Dunja, Gaja Jigsa Ni Pawata, Dawashi Dumara, Gaja Jig Yanki Parsam Su, Tambor Nipa. Dawadi Parzeta, Daw Kumi Parze, Tonyumba Chungdi, Chumi Zeju Jingong Dunja Gi Tsung Sota, Shepshu Ji Gi Jingong, Chupar Nisha Chung Yubashi. 杰克皮居鲁林人工德西泽林丁的行就文化主义出战宣巴和小英奇 세리타 투창 대신 지류 기사 동기 인공 퇴송리 가절레 고르사 고샤와타 대주 신도 수배 지기 고주 당의 중심 인공양 퇴송 당도나 가절니사 니차와 개난기 능농기 인공 퇴송리 가절니 수 작송 창아 파와타 대 계지 파르체리 문세 퇴배 마오 유지 주유 소레 튕기 비에 소레니 튕비 신공 대 다왕아바라 더 송타 퇴송리 무퇴 파르유 대체 더송기 정시디 더게 뒤마르 파와타 뒤송기 정신이 달려 더 숨바라 차분해 파와라 균도 중지 더송 뒤마르 뒤송리 파와타 더디 뒤송기 파르세디 더 고물리 개제니 직사지 파르디 뒤삼기 신도 사바디유 망중유강기 우주변조를 접 개바 원빈기 튜레기 접시 리규를 진보르타 뒤삼 정신기 괴고치로 집에 왕기 레리카지기 진공 판리주교를 꿰지도 유 김주 전용 출제 수준타 김주 사와 조치 록치 수준 도승옥 등타 장수 리리 제기 신공 더송리 최신 민자회 통리 파르비 나바 튼 유치 주요 부시
1: 디글레 군에 비외 내추 당 중앙기 당 용수 양탁배 세준 제제 다와 주부타 라리다르회 롭종 롭수 지규로 규리다 니자르 무튜 앙동 제배 중앙 주치 초충시 산에타 챔부줄 자뚜 제배 레준 레바르 주부시 在对土质村的托中央组织村中卡起季节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他组织团签规组织团开进的公团陆中团拉达拉丁

0: 请我洗钱。
1: 刘总的刚来，我将给军心姐，第二个客流，我来亚东主持。
0: 第三个中国，我做仓买，俺们都送工钱。